0: 只要能找到这条路，我不在乎吃苦，我不在乎被人瞧不起。
1: 小哥，我死了，为人类造幸福，能够唤醒那些麻木的人。

前进，我可以决策。

所以孩子们管我叫老登，我还有啥不服的？老服了。好的，据说现在八零后是老登了，我们都已经是太上神登了都啊。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6월 25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석인 호가복은 우리시의 부분적 의료기구를 방문해 의료위생건강사업을 조사연구했습니다. 그는 습근평 총서기의 위생건강사업에 관한 중요론수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중앙과 성당위의 보치 요구에 따라 건강우선 발전 전략을 참답게 시달하며 대중의 진찰치료 난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량질 고능률 봉사체계를 보완하며 의료구조 능력을 힘써 향상해 높은 수준의 의료봉사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2월 시정부와 장춘중의학대학은 협력협의를 체결하고 시중의병원을 토대로 장춘중의학대학 부속연변병원을 설립 및 현판했습니다. 호가복은 병원의 중의학 문화회랑 전통진료 중심에서 이곳이 파견된 전문가를 위문하고 일상적 진료, 특색 전문과 건설 및 학교, 지방협력 전개 상황을 상세히 로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장춘중의학대학과의 의료교육협동을 심화하고 종점 전문과 건설 강도를 높이며 전문 인재 대우를 강화하고 중의진료봉사체계를 보완하며 난치병 치료 능력을 향상해 여러 민족 대중이 더욱 질 높고 능률적인 중의진료봉사를 향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변 제2인민병원에서 호가복은 운동 재활, 침구 물리치료, 내외과 진료 등 구역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치료받으러 온 대중들과 치료 체험 상황을 자세히 문의하고 병원이 계속 환자를 중심으로 예약 접수, 검사 검험, 비용 납부, 약품 수령 등 전 과정을 가일층 최적화하고 환자가 적게 방문하고 줄을 적게 서며 걱정을 적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또 병원의 일상 진료량, 종점 전문과 건설과 인재 제대 양성 상황을 상세히 로의한 후 운영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골과 종양과 이비인후과 등 5세 전문과 건설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학과 선도자를 정밀하게 유치 양성해 흔한 병, 다발병 및 난치병의 진료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해야 합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변부유보건원에서 호가복은 어린이 건강검진, 임신출산보건봉사 등 상황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녀아동전문과 능력건설을 강화하고 신생아 질병검진, 아동심신발육모니터링 등 중점사업을 실속있게 틀어지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정성껏 보장하고 여성의 전 생명주기의 건강을 수호해야 합니다. 건강미용중심이라는 특색과실에 입각해 의료봉사를 재활성형, 로화방지, 미용관리 등 의료미용 분야로 확장해 새로운 업무성장점을 형성하고 사회효익과 경제효익의 유기적인 독립을 실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조질병예방통제중심, 공원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 시병원,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건설 현장을 찾아 조사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의료위생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의료봉사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의 신체 건강을 수호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에 대한 귀속감과 안정감을 확실하게 높여주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가일층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의 도시 품격을 향상 보완하여 외래 인구를 흡인하고 더욱 많은 인기와 상업 분위기를 집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주 각급 당위와 정부는 새 시대 위생과 건강 사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해야 합니다. 인민의 건강 보장을 우선 발전에 전략적 위치해 놓고 의료위생 토대 강화 공사와 변강 강화 공사를 깊이 있게 실시하며 의료봉사 체계를 힘써 최적화해야 합니다. 김미령 현역 의료공동체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량질 의료자원의 총량 확대, 기층 이동과 균형적 배치를 촉진하여 여러 민족 대중들이 중병은 연변줄을 벗어나지 않고 큰 병은 현을 벗어나지 않으며 작은 병은 진을 벗어나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의료구조 수준을 힘써 향상해야 합니다. 길림대학 부속병원, 장춘중의학대학과의 협력 및 공동건설을 심화하고 국내 량질의료기구와의 접목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전문가 파견, 정기적인 파견진료, 수행연수 등 방식을 통해 돌발성,

고위험성 중증과 난치병 치료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여러 민족 대중들이 더욱 량질의 의료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 위생 대우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급히 필요한 고차원 학과 선도자와 실용형 골간 의사를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본토화 전문과 의사와 향촌 의사의 양성을 가속화하며 직함 승진 우수 및 선진 평가 등이 기층 일터, 림상 일선 및 고강도 일터에 치우치도록 추동하여 인재를 유치할 수 있고 남길 수 있으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함으로써 전주 의료위생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튼튼한 인재 보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 부조장 정권,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가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6월 29일 우리시는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대회를 소집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가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회의를 사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시당위 부석이 배해도가 표창 결정을 선독했습니다. 회의 참석 지도 일꾼들은 표창을 받은 시 우수 공산당원과 우수 당무 사업 일꾼, 시 선진 기층 당 조직 대표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표창을 받은 개인과 집단 대표 4명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왕길보는 시당위를 대표해 표창을 받은 선진 집단과 우수 개인에게 열렬한 축하를 전하고 각 분야에서 힘쓰는 광범한 공산당원들에게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새 시대에 들어서 전시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당무 3.1군들은 맡은 바 직책에 입각해 개척 진취하고 완강히 분투하며 연결 특색과 변강 특점, 시대적 특색을 갖춘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해왔는 바 각 분야에서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발전 국면을 이룩했습니다. 올해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이자 연결이 발전 기회를 포착하고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관건적인 해입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20차 당대회와 20기 역대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습근평 총서기에 길림성과 연변시찰시한 중요 지시 정신, 길림성 당위와 성정부 사회보를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충실히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성당위와 주당위의 사포치를 엄격히 관철하고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공업 강시와 관광 흥시 도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도시 건설과 정밀 관리, 기층 당 건설과 사회봉사 3대 중점 과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들의 전투 보루 및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모든 사업을 최고 기준과 최상의 성과 목표로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색 있는 발전 성과와 브랜드를 창출하고 더 높은 기준과 더 높은 질을 연결 당원 간부들의 사업 습관과 행동 자각으로 만들어 실제 행동으로 높은 기준을 견지하고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신념이 확고하고 당에 충성하는 선봉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리상 신념을 평생의 정치적 축으로 삼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끊임없이 사상을 무장하며 시종 당에 충성하고 확고한 정치적 신념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을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율로 삼고 두 가지 황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며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고 정치 판단력과 정치 리해력, 정치 집행력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단결을 수호하고 조화를 촉진하는 선봉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앞장서 관철하고 당의 민족 정책을 모범적으로 집행하며 실제 행동으로 각 민족 군중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협력하며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해 민심을 따뜻하게 행복도시 함께 건설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민족 단결을 일상사업과 생활,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전반에 관철해 각 민족의 교류와 왕대, 융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꽃이 늘 활짝 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책임을 과감히 짊어지고 난관을 돌파하는 선봉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을 마음에 새기고 몸소 실천하며 투자 유치와 대상 건설, 도시 건설 및 관리 등 중대 과업 앞에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0: 말고 연길 발전과 변강 안정 등 원칙 문제에서는 과감히 책임지고 종전 분야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담당 정신을 일터와 실제 행동으로 구현해 실속 있게 일하는 풍조를 조성하고 실적과 성과가 널리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군중을 마음에 두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선봉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인민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인민에 대한 정을 두텁게 하며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과 연길 녹화 미화 행동을 중요한 담채로 삼아 군중들의 관심사에 제때에 응답하고 좋은 일을 더 잘하고 실사를 더 착실히 하며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또 일선 사법과 격자화 관리를 견지하고 이웃 분쟁과 진소 등 각종 돌출 문제를 주동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해 군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청렴 결백하고 교율을 엄수하는 선봉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당원의 영예를 소중히 여기고 당원의 형상을 수호하며 새 기풍을 앞장서 실천하고 그릇된 기풍을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공과 사, 의와 리, 시비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청렴한 사람, 청렴한 일꾼이 되어 자신의 청렴 결백으로 당의 량원 형상을 수호하며 인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군중의 신임을 얻고 공산당원의 정치적 본색을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전시 부현급 이상 지도 일꾼들과 표창을 받은 당원, 당무 3일군, 기층 당 조직 주요 책임자, 일부 부가급 이상 지도 간부, 국유기업과 비공유제 기업, 사회조직 책임자 및 당원 군중 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에 열렸습니다. 우리시 여러 민족학계 간부와 군중은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대회를 시청하며 위대한 당 창건 정신을 깊이 터득하고 애국심을 더 굳게 다졌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 시당위 부서기며 시장인 김봉, 시정협조석 우군, 시당위 부서기 배해도 등 지도자들은 함께 대회 생방송을 시청하며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을 경청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반드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지침으로 삼고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해 위대한 당창건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계속 분투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더욱 큰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용한 매체 중심은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대회 생방송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모두가 시종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새 시대가 부여한 사명과 과업을 깊이 새겼고 큰 격려와 힘을 얻었습니다. 당원 간부들은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정확한 여론 방향을 확고히 견지하며 연길의 이야기를 더욱 잘 전해 중국식 현대화 연길의 새 장을 써나가는 데 융합 매체의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란진 정부에서는 기관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대회 생방송을 시청했습니다. 모두 학습 성과를 향촌진흥과 군중봉사 사를 추진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하고 더욱 실속 있는 사업 기풍과 충만한 열정으로 민생 실사를 성심껏 추진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풍요로운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란진 인민정부 당 건설 사업한 공실 부주임 류양은 앞으로도 맡은 직무에 충실하며 책임을 다하고 군중을 위한 봉사의 초심을 실천해 당 창건 105주년의 실천과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중의 병원에서는 간부 종업원들을 조직해 경축대회를 시청해 전체 당원 간부들이 앞장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당 건설의 인철 역할을 병원 관리와 의료 봉사, 중의학 전승 및 혁신의 전 과정에 관철해 새로운 출발점에서 새로운 책임과 역할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0: 김상곤 작사, 김문웅 작곡의 민들레 동산을 허미옥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는 엘니뇨 때문일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국가기상부는 일전에 적도 중동태평양이 이미 5월에 엘니뇨 상태에 진입했으며, 앞으로 강한 엘니뇨 사건의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남방은 여러 차례 폭우가 내렸는데, 이것은 엘니뇨의 영향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할까요? 네, 비교적 긴 시간 적도로 볼 때, 전 세계의 빠른 온난화와 엘니뇨의 발전으로 인해 대기의 수분 함량이 증가했고, 이는 우리나라 홍수기 폭우 사건 발생의 기후 배경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국가기상부 수석예보원 전려연은 앞서 현재 적도 중동태평양의 해양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5월에 엘니뇨 상태에 접어들어 열대 대기가 해양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는 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강화에 유리하고 남방 강수량의 증가에 수증기 조건을 창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강수 과정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엘니뇨는 하나의 배경 조건을 제공할 뿐 실제 날씨와 기후 특성은 다양성과 복잡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초강력 엘니뇨가 나타난 2016년을 예로 들면 그해 5월 우리나라 장강과 이남 지역은 강수량이 비교적 많았고 남방 지역에서는 올해와 유사한 강수 과정이 7차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2016년 5월 경진기 강수량이 전반적으로 비교적 적었습니다. 앞서 14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엘니뇨가 전 세계 고온을 초래했다는 등의 관련 주제가 주목을 받았는데, 엘니뇨 사건이 고온을 초래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전려연은 엘니뇨의 발생은 특정 지역 해온의 광범위한 온난화를 동반하고 거대한 열이 바다에서 대기로 방출되면서 우리 생활 환경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온난화가 지구 온난화와 겹치면 전 세계 평균 기온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이는 고온 현상이 더 쉽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하고 더 오래 지속되며 심지어 더 일찍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엘니뇨의 온난화 효과는 종종 지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흔히 이듬해의 정점에 달합니다. 의례하면 2015년에 초강력 엘니뇨 현상이 발생한 후전 세계 평균 기온의 역사적 기록은 2016년에 깨지었습니다. 2023년에 엘니뇨 사건이 발생한 후 2024년에 전 세계 평균 지표 기온이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지구가 고온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관련 위험이 현저히 상승하고 있다고 전려현은 말했습니다. 네, 척추는 인체의 중축 지지대로서 체중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과 전반적인 운동 기능도 유지하므로 그 건강 상태는 직접 인간의 행동 능력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척추가 노화되면 어떤 신호가 있는지, 중장년층은 어떻게 뼈를 단련해야 하는지, 아래 의사의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척추 노화의 5가지 신호입니다. 해군 군의대학 제2부속병원 척추외과 주임의사 조붕은 척추의 퇴행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5가지 전형적 표현인 시큰거림, 경직, 방사통, 저림, 둔감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시큰거림은 목, 어깨, 허리 등 근육의 과도한 손상을 나타냅니다. 경직은 아침에 일어난 후 몸에 경직되고 활동이 원활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데, 인체의 노화는 왕왕 가장 먼저 척추에서 나타납니다.
방사통은 방사성 신경 통증을 말하는데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다리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저림은 피부 감각이 감퇴되는 것인데 발을 담글 때 두 다리의 랭렬함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둔감함은 손발이 잘 움직이지 않고 물건을 쥐면 쉽게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입니다. 북경대학 인민병원 척추외과 조임이사 류혜영은 규칙적인 부하 운동을 지속하면 골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빠르게 걷기, 태극권, 팔금단, 한 다리로 서는 것은 모두 권장되는 안전한 운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고 매주 최소 5일 유지하면 고관절 골절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허리를 굽히거나 발가락을 만지는 등 큰 굽힘과 스트레칭 동작을 최대한 피해야 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연습해야 뼈가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름철에 자주 나타나는 배탈,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네, 기온이 올라가면서 민물가재, 생염, 무침 등 여름철 음식이 식탁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급성 위장염, 식중독 등도 발병률이 높은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은 식인성 질병의 발병률이 높은 계절이므로 식품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병이 입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사실 식품 매개 질병을 말하는데 이는 병원성 요인이 있는 음식이나 음용수의 섭취로 인해 발생합니다. 식중독은 비교적 흔한 식인성 질병입니다. 전문가는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아 세균 등 미생물의 번식 속도가 빨라져 음식이 쉽게 부패하고 변질될 수 있다면서 이것은 여름철 식인성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름에는 다음 몇 가지 음식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조리거나 무친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은 대부분 직접 섭취하며 일반적으로 먹기 전에 고온에서 가열하지 않습니다. 만약 생산 또는 판매 과정에서 오염되면 병원성 미생물이 직접 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해산물 생식입니다. 해산물에는 장염, 비부려균과 같은 병원성 세균이 있을 수 있고 생염, 주체 등 가공 방식으로는 병원체를 소멸하기 쉽습니다. 셋째, 자른 과일입니다. 과일은 자른 후 천연 보호 장벽을 잃는데 과일들은 당도가 높고 수분이 충족해 고온 환경에서 세균이 대량으로 번식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림 케이크와 신선한 우유류 제품입니다. 수도의과대학 부속 북경우이병원 소화센터 부주임의사 라효아는 크림 케이크의 성분은 주로 달걀, 우유, 물, 설탕인데 이 몇 가지 성분은 세균의 완벽한 배양기이므로 여름에 크림 케이크를 제때 먹지 않고 너무 오래 보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새겨드려야 될 말들인데요. 가장 높은 경지는 침묵, 가장 귀한 재산은 평화, 가장 훌륭한 품성은 신뢰라고 합니다. 또한 가장 강한 능력은 인내이며 가장 깊은 지혜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는 말이 많을 때, 가장 버려야 할 태도는 불평,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과시, 가장 얕은 지식은 자만, 가장 나쁜 버릇은 충동이라고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알아두면 우리 생활 속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능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을까라고 자신을 탓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진로가 재능보다 중요합니다. 똑같은 볼펜이지만 메모지에 쓰면 낙서가 되고 일기장에 쓰면 일기가 되며 원고지에 쓰면 대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능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순풍에 돛단 듯이 아무런 곡절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바람 불지 않은 인생은 누구에게나 없습니다. 누구나 바람 맞으며 걸어가는 법인데요. 그 중에 누군가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누군가는 울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바람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버텨낸 사람입니다.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칭찬이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고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칭찬 한마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힘드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칭찬을 하려면 조금 부끄러운 것도 있고요. 네, 저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머니나 이 가족들한테 칭찬을 하려면 왠지 쑥스러워지고 조금 그런 데가 있는데요. 오늘부터라도 칭찬을 더 많이 해줘야 하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내 가족부터 칭찬하는 그런 하루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정말 끝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뭔가 더 공허함만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다면 행복한 일상이 내 삶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어찌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욕심을 부려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욕심을 부리기에 앞서 먼저 나는 그래도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키워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청천하게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면서 긍정적인 면, 밝은 면,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느끼길 바라는데요. 먼 길은 천천히, 꾸준히 가면 되고 험한 길은 피하지 말고 헤쳐가면 됩니다. 막힌 길은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싶습니다. 감사가 쌓이면요,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런 글은 혼자 보기에는 조금 아까운 글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시간대면 늘 여러분들께 엔돌핀이 돈든 그런 글귀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감사를 할 줄 아는 하루, 그런 하루 보내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송선아였습니다.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살아가며 털어내지 못한 아픔, 아무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상처와 또 반복되는 걱정, 자꾸 자신을 몰아세우는 내면의 목소리 때문에 여러분은 외롭고 힘들었던 적은 있으셨습니까? 네, 이런 마음의 짐들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마음의 무게를 털어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특별한 기법이 있는데요. 네, 오늘 소원세상 프로에서는 연변진흥예숲 심리건강자문센터 김향 원장님과 함께 우리 삶 속에 네, 또 깊숙이 자리한 마음의 이야기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지능의 숲 심리건강자문센터 김향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향 원장님과 함께 스토리텔링 혹은 이야기료법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스토리텔링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3: 네, 스토리텔링이란 즉 이야기 치료를 말하는데 마이클 화이트와 데이비드 앱스턴이 발전시킨 심리 치료 접근법 중 하나입니다.
2: 네.
3: 네, 즉 쉽게 말하면 이야기 말하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아주 건조한 내용을 꼭 마치 우리가 영화로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마법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있고 또 갈등 사건이 있고 결말을 통해서 어떤 변화나 교훈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생하게 이런 내용을 잘 전달받을 수 있고 스토리텔링은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고 공감을 끌어내며 치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2: 네.
3: 네, 이 기법의 핵심은 문제를 괜히 결함이나 어떤 문제 그 점으로 보지 않고 지배적인 이야기로 굳어지면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누구의 탓이 아닌 문제에서 나를 별도로 개별화해서 꺼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2: 네.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답답할 때 친구랑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수다도 떨면서 이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하는 것과 이 스토리텔링은 어떤 구별점이 있을까요?
3: 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나의 감정 표출입니다.
2: 아, 네.
3: 이래 이래.

0: 나빠서 기분 나빴어. 예. 그냥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급하게 그냥 그 표면에 드러나는 소통이라면, 이야기 치료는 의도적으로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탐구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치료 목적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예, 그런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수라는 표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공감받는 데만 그칩니다. 야, 너 그래서 기분 나빴겠다. 여기에서 그칩니다.
1: 그렇죠.
0: 속상했겠다. 근데 이야기 치료는 문제가, 아,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대처 방식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오늘 학교에서 아이가 마냥 누군가 이 아이의 안경을 빼앗아서 예, 놀렸습니다. 그래서 속상했어요. 그래서 속상하니까 정심도 안 먹고 삐져서 울고 서러워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고민으로 아이한테 친구한테 얘기했다면 그냥 고민 이야기에 끝나면, 나 이래서 오늘 학교에서 이래서 너무 화나서 정심 안 먹었어. 끝났습니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으로 고친다면은, 예, 우리가 옛날 안경 쓴 토끼가 토끼 토토가 있었는데 친구 다람쥐가 토토의 안경을 숨기며 놀렸대. 토토는 울면서 엄마한테 나 학교 이제 안 갈래요. 네, 이렇게 했지만 엄마는 내 안경엔 특별한 마법이 있어. 다음날 다람쥐가 길을 잃었을 때 토토는 안경으로 먼 곳까지 길을 찾아서 다람쥐에게 길을 알려줬어. 그날부터 다람쥐는 토토의 안경을 마법의 도구라고 부르며 놀리지 않았고 자신의 다름이 강점이었음을 토토는 알게 되었어. 즉, 이야기로 구성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아, 나의 어떤 놀림을 받았던 그런 것이 놀림거리가 아니라 강점이 될 수도 있네. 이거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자신감을 갖고, 예, 그것이 강점이 될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목적과 형식과 효과가 분명합니다. 스토리텔링은. 그래서 친구와의 고민은 1인칭이에요. 그런데 스토리텔링은 제3자로서 주인공이 은유와 상징이 포함되며 통찰과 어떤 재구성을 통해서 그것이 포인트가 되어서 친구와의 대화는 그냥 나를 이해해 주는 데서 끝나지만, 스토리텔링은 어떤 캐릭터나 어떤 역할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그내 안에 답을 찾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1: 그렇군요. 듣다 보니 참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호기심도 많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이야기는 왜 사람에게 치유 효과를 줄수 있을까요?
0: 네, 뇌과학과 심리 발달 관점에서 설명하면은 스토리텔링은 안전한 간접 경험이 됩니다. 즉, 그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어를 안 해요. 우리는 남의 얘기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그랬대 하면서 듣는 과정에서, 나도 저런 느낌이 있었는데, 나도 저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예,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울 뉴런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감을 통한 간접 체험으로, 아, 저렇게 극복을 했구나. 예, 그러면서 뇌가 강화되면서 그걸 배운대요, 무의식에서.
1: 무의식적으로,
0: 네, 그리고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건을 원인과 과정과 극복이라는 성장이라는 의미 있는 구조를 만든답니다, 뇌 안에서. 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는 우리 경험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인지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네. 아, 나도 저런 경험이 있어. 네. 그리고 그걸 말하는 동시에 내 안에 눌려있던 감정을 꺼내게 됩니다. 억압되어 있던 것을. 네. 그래서 그 감정이 새롭게 정화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야기는 자신을 대상화하여 바라보게 합니다. 네. 우리가, 야,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말을 굉장히 잘해요.
1: 네.
0: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
1: 그렇죠.
0: 사건이 되면 흥분을 합니다.
1: 네, 당사자가 되면
0: 그렇죠. 그
1: 그렇죠. 네.
0: 사건에서 내가 제3자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야기를 통해서는 일단은 객관적으로 아주 우리 남의 이야기 너무 잘하죠.
1: 네.
0: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대상화하게 바라보게 되면서 문제에 눌리우지 않고 성찰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적 반응을 하게 되면서 내가 나를 고립하거나 문제에서 고립하는 그런 고립감을 줄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의 일부구나, 사람이 사는 건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야기 치료는 자신의 삶에서 주변화에 있던 강점과 여러 가지 자원을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시 재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하고, 나는 어떤 효능감을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1: 네.
0: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찾아냅니다. 내 안의 것을 발굴하게 되면서 치유 효과가 일어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스토리텔링은 네, 어떤 사람들에게 적합한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 문제 해결에 도움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까?
0: 네. 직접적으로 조언했을 때 저항이 있어서 누구 말을 잘안 듣는 사람. 네,
1: 네.
0: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1: 네.
0: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 우리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 네.
0: 감정 표현이 잘안 되는 이런 분들이 많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또 내성적인 사람들.
1: 네. 네.
0: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다가, 9살짜리 아이가 부모가 이혼했을 때, 예, 그걸 표현을 우리 언어로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예, 좀 어려워하는 아이가
1: 그렇죠.
0: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야기 속에서 강아지 엄마 아빠가 따로 사니까 이 강아지가 어땠을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강아지는 밤에 혼자 무서웠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도 그랬어요.
1: 네.
0: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예, 스토리텔링은 아이들이 이 언어로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없던 것을 동화나 이런, 예, 만화나 이런 걸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내성적으로 말수가 적은 청소년들에게, 예,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그래요.
0: 네, 야, 너 학교 가기 왜 싫어? 하면은 아이들이 이유를 잘 말을 안 해요.
1: 네,
0: 그냥
1: 그렇죠.
0: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고중 아이에게 예, 저희랑 같이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에서 자퇴한 그 주인공인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그 영화를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1: 네.
0: 네, 같이 보고 나서 제가, 야, 여기에서 이 주인공이 후회했을까? 학교 자퇴한 거 후회했을까?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1: 네.
0: 가만히 있던 게, 그래도 본인 선택이니까 자신의 고민과 생각을, 충분히 했다면 얘는 후회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러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할것 같니? 했더니 그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 항상 대답을 피했어요.
1: 네.
0: 그런데 영화 속 주인공이라면 너는 어땠을까 물어봤더니 자기 생각을 너무 잘 이야기하는 겁니다.
1: 네.
0: 네, 이렇게 감정을 잘 표현 못하는 내성적인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도 효과가 좋고, 또 감정을 지나치게 억압하면서 한 어른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내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을 좀 버릇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죠.
1: 네,
0: 네.
1: 그렇죠.
0: 그래서 어른 가운데서 감정을 억압하면서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1: 네.
0: 근데 그런 어른들한테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림책을 딱 주면 에, 내가 몇 살인데 그림책 보냐고 그럽니다.
1: 네.
0: 근데 그림책을 딱 읽고 나서 선생님, 여기에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는 당나귀가 꼭 마치 제 모습 같았습니다. 이러면서 엄청 우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치료는 어떤 특정된 이런 사람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도 좋고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뭐 섭식장애 있거나 애착 문제가 생겼거나 등 여러 가지

0: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뭐각 분류의
1: 네.
0: 사람들에게도 다 효과적입니다.
1: 그래요. 의외로 많은 또 분들한테 또큰 도움을 가져다 줄 수도
0: 네.
1: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의 핵심 중 하나가, 문제가 문제이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관점인데요. 굉장히 힘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막상 또 실천하려니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나와 이 문제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0: 네, 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 사실 인식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1: 그렇죠.
0: 네, 우울증에 걸린 중2 학생이 우울증으로 상담을 왔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1: 네.
0: 선생님, 저는 너무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친구들도 저를 싫어하고 안
1: 네.
0: 놀아준대요. 친구가 없대요. 학교 가면
1: 네.
0: 친구들끼리 화장실도 같이 가고 체육 시간에는 짝꿍끼리 운동도 같이 하는데
1: 네.
0: 나는 학교 가면 혼자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말 붙이기도 어려워서 혼자 한 곳에 가만히 있다 오는 것이 바보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고민을 한번 이야기했더니 아니 다큰 애가 좀 친구들 같이 잘 놀면 먼저 네가 다가가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한번 반급에서 얘기를 해주셨대요. 다 같이 잘 놀라고. 근데 사춘기 청소년들은 자기 개성이 분명해서 내가 놀고 싶은 짝이 따로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얘가 틈새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할때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 우울증이 너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너의 하루를 어떻게 방해하는 것 같니? 자, 우울증이라는 것을 얘 몸에서 제가 객관화로 뚝 떼낸 겁니다.
1: 네.
0: 따로 분리를 시킨 겁니다.
1: 네, 분리를
0: 네,
1: 해서,
0: 분리를 해서 이 우울증이 너에게 뭐라고 말을 했니?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다 당황해 하더니 아 나를 방에 틀어박고 친구한테 다가가도 쓸모가 없어 너는 못났으니까 너는 친구가 없을 거야 학교가 뭐해?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 거면은 이렇게 재미없는 인생을 너는 왜 살고 있니? 심지어 그런 고민까지 하게 한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치, 네가 나쁘고 못난 것이 아니라 그 우울증이 너한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닐까? 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엉엉 울면서 아, 선생님,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내가 못났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조금은 아, 내가 병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서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든대요. 네, 이렇게 문제를 객관화해서 이 아이한테서 따로 보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자신 사이에서 심리적 거리가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문제의 이름을 붙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문제의 의도는 무엇인가? 즉, 우울증이 너한테 뭐라고 말해? 이거가 이 문제의 의도는 뭐니? 물어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한 문제를 사람처럼 만들었어요. 우울증이란 병을, 야, 우울증이 너한테 뭐라고 말해? 인격화요.
1: 의인화해서,
0: 그쵸? 예. 그래서 하나의 인격처럼 이야기해줘야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문제는 나에게 속한 하나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서 따로 분리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나는 진짜 내 가치는 무엇인지, 내가 이 문제에 휘둘리지 않자면 또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야, 우울증은 너에게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해라고 그걸 원할까? 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알아요. 네, 근데 그러면 너이 우울증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아니면 우울증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끊고 우울증이 싫어하는 걸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을 네가 이길까? 네, 이렇게 해주면 아이 스스로 찾아낸 답은 아이들이 신나합니다. 그래서 네,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직접 답을 주기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1: 뭐 이제 강압적으로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0: 네.
1: 본인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는
0: 그렇죠.
1: 그런 또 과정이 될 수도
0: 네.
1: 있겠네요. 누구나 살다 보면 뭐 수많은 이야기가 또 생길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성공하고 기쁜 이야기보다는 실패하고 또 부정받은 이야기를 더욱더 네, 기억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이것은 진화적 생존 메커니즘에
1: 네.
0: 의해서 생긴 거랍니다. 즉 생존을 위해 위협과 실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사람이 뇌는 설계되어 있답니다. 네. 그래서 부정적 경험은
1: 네.
0: 긍정적 경험보다 더 강하고 빠르게 우리의 머리에 기억이 되는데
1: 네.
0: 긍정적 경험은 보통 1, 2초 후면은 자동으로 소멸이 된대요. 좋은 기억은
1: 그렇게 짧은 시간에
0: 네, 네. 1, 2초 후에 자동으로 소멸이 되고
1: 네.
0: 부정적 경험은 변도체가 딱 부정적 경험이 딱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발동을 하면서 해마로 즉시 이동되면서 야 이거 중요한 거야 오랫동안 기억해야 돼 이러고 장기 기억으로 바로 넘긴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그 기억을 딱 우리 뇌에 크한다죠. 우리가 크장하는
1: 네.
0: 것처럼 각인시켜서 새겨 놓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인간은 긍정적 사건을 한 개를 기억하는 동안에 부정적 사건 다섯 개를 기억한대요. 네.
1: 네.
0: 그래서 부정적 기억에 이 다섯 개를 기억했는데 다시 재생적으로 나오는 빈도가 긍정 기억보다 세 배 높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1: 네,
0: 이제는 이해되죠?
1: 네.
0: 네, 자꾸 행복한 기억이 없어서가 아니라
1: 네.
0: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순간은 순간순간 엄청 많습니다.
1: 그렇죠. 네.
0: 근데 그것이 1, 2초 사이에 지워져서
1: 네.
0: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1: 그러면
0: 우리 뇌는 의식적으로 행복한 기억을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감사일기 쓰는 겁니다.
1: 스스로 이제
0: 네.
1: 일기 형식으로
0: 그렇죠.
1: 쓰는
0: 네.
1: 거.
0: 네. 그걸 써놓으면 네. 긍정 기억을 계속 끄집어내서 우리 부정 기억이 5대 1이잖아요.
1: 네.
0: 그런 거 얘를 예, 부정 기억을 밀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부정 기억은 먼지와 같아서 우리가 가만히 써도 쌓인대요.
1: 네.
0: 근데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은 긍정 기억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항상 청소해버린 거. 그래서 우리 뇌에 가만히 있으면 그 뇌의 모든 신경관들이 녹슬듯이
1: 네.
0: 부정 기억들로 다 막혀버리는데 그걸 뚫을 수 있는 건 오직 감사밖에 없답니다.
1: 감사.
0: 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긍정 기억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도 예전에 걷다가 예, 내리막에서 넘어진 적이 있는데
1: 네.
0: 딱 넘어지고 나서 너무 창피해서 일어났을 때 정말 주변부터 누가 사람이 있나 없나 그것을
1: 네.
0: 예, 보기도 했는데 우리 부정 기억일 때는 나 너무 창피해. 오늘 너무 재수 없었어. 왜 이렇게 넘어졌어?
1: 네.
0: 예.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긍정 기억으로 바꿨을 땐 아이고야 이런 날도 있지. 덕분에 내가 넘어진 걸 다행히 다른 사람들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이러면서 웃으면서
1: 네.
0: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학 용어로 외상 경험이 오래 기억되지만 그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재포장하면은 그 기억도 치유의 도구가 된답니다. 네. 부정적 이야기가 오래 기억되는 건 어떤 결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물이래요.
1: 네.
0: 그러니까 부정적 기억이 나쁘다가 아니라
1: 네.
0: 우리가 생존하자면 이런 걸 이건 위험하다.
1: 네.
0: 이걸 알아야 뜨거운 물에 됐으면 이게
1: 그렇죠.
0: 위험한 걸 알아야 다시 안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생존을 위한 선물이구나. 그런데 이 선물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작용을 해서 우리의 삶을 억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긍정으로서 이걸 잘 병행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1: 어찌 보면 같은 일도 조금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0: 그렇죠.
1: 볼 필요가 있다라는
0: 네.
1: 네. 네, 또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쓴다는 것은 생각을 변화한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까지 유지했던 이 인지 습관을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0: 네,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지가
1: 아,
0: 불가능합니다.
1: 유지가
0: 네,
1: 불가능하다고요? 네.
0: 바뀌는 생각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1: 아, 네.
0: 가능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인지적 습관은 수년간 다재진 신경경로망이래요. 네,
1: 네. 아,
0: 신경경로랍니다.
1: 신경경로.
0: 네,
1: 네.
0: 마치 강물이 깊게 판 계곡과 같아서 한 번에 큰 홍수로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는 있지만
1: 네.
0: 보통은 바뀐 길을 계속 가려는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길이
1: 아,
0: 바뀐 것을.
1: 반복적인 노력.
0: 네, 그래서 이야기 재구성은 단순한 생각 변화를 넘어서 정체성과 경험의 의미 전반을 재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 행동 치료를 엄청 많이 합니다.
1: 네.
0: 상담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정된 이 생각을, 인지를 다시 재구성해 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왜곡되었던 인지를 재구성해서 행동을 바꾸게끔 도와줍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각이 만들어낸 전체적 어떤 내용을 지배하게 된 어떤 역사적, 관계적 이런 맥락을 연구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다시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줄까? 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1: 네.
0: 네,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좀 인지 습관을 유지를 하는 요 훈련을 반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1: 또 이런 스스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0: 그쵸.
1: 네. 그래요. 저도 어릴 적에 뭐 아주 기대하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클수록 또 실망도 크다고. 네. 그래서인지 뭐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더라고요. 또 삶을 돌아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인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0: 네, 이런 인식은 과거의 아픈 경험이 만든 보호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생생한 경험에서 나온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내가 학습된 결과.
1: 학습된
0: 예.
1: 결과.
0: 그래서 이거는 기대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기대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면 됩니다. 우리가 옛날 살던 집을 새롭게 장식을 해서 디자인해서 새롭게 설계를 하는 것처럼,
1: 네.
0: 기대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거의 뭐 우리가 기대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하지
1: 그렇죠.
0: 말자
1: 아,
0: 하지만은,
1: 네.
0: 네,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좋은 기대이고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한다는 집착으로 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야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희망사항이잖아요.
1: 네.
0: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아니야 나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집착하는 분들 있죠. 결과를
1: 네.
0: 그러면은 같은 기대치에 있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은 그 기대치가 못 미쳤을 때 낭망이 엄청 큽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잘안 됐을 때,
1: 네.
0: 야, 아쉽다. 그러면 좀 다른 방법 찾아볼까? 이런 태도가 나와요. 그런데 잘못된 기대를 했을 때는, 아, 내가 부족하구나. 세상이 나를 속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기대를 했을 때는, 나는 여전히 기대할 권리가 있지. 그러면 이번 결과에서 내가 어떤 것은 잘못됐고 어떤 것은 잘했을까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그런 것을 분석할 힘이 없어져요. 그냥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통제 불가능한 결과에 기대를 걸면 안 됩니다. 우리 결과는 통제 불가능하잖아요.
1: 그렇죠, 네.
0: 내가 무슨 결과를 어떻게 장담합니까? 네, 그래서 그런 통제 불가능한 결과에 기대를 걸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통제 가능한 거는 내가 이 행동을 위한 준비나 연습이나 시도를 할 때, 이것에 기대를 거는 것이 제대로 된 기대랍니다. 네, 준비나 연습이나 시도. 네, 이런 데 기대를 걸었을 때 성취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기대했지만 그 결과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아. 이런 삶을 알게 되고, 기대는 사실은 삶,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1: 네.
0: 기대가 있을 때. 하지만 그 삶을 풍요롭게 하는 조미료의 역할일 뿐입니다.
1: 아. 네.
0: 그것이 기대가 우리 삶의 주재료가 아니라는 것을

0: 명심하면 아마 좀 우리의 마음에서 기대라는 것이 너무 큰 무거운 짐은 안될것 같습니다.
1: 네. 듣다 보니 확실히 이제 큰 짐이 아니라는 것을 네, 느낄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래요.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가 가족이나 직장 내또 주류 이야기, 예를 들어 결혼을 해야 한다, 뭐 성공이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에서 오는데요. 스토리텔링은 이런 사회적 기준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0: 어떤 주류는 항상 승자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나오는 그런 기준이라고 봅니다.
1: 승자의 시선, 네.
0: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패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내면의 풍요로움을 조명해 줍니다.
1: 네.
0: 사회적 기준은 뭐 기혼이 정상이고 비혼은 혹 이혼 불행 이혼은 불행하다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사람이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결혼은 해봐야지. 그 결혼도 못하는 건 뭐가 부족해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1: 네.
0: 의외로 많습니다.
1: No, 네.
0: 그래서 상담 사례 중에서 제가 보면은 혼자 사는 여성 한 분이 이렇게 매일 퇴근하면은 자신만의 그 공간에서 그림을 이분이 굉장히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림 가서 배우기도 하고
1: 네.
0: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 주변 친구들이 야, 넌 결혼도 안 하고 남편도 없이 이렇게 남의 삶을 왜 자꾸 그리냐고.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리고
1: 네.
0: 야,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이.
1: 네. 네.
0: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선생님, 저는 다른 정말 여러 몇십 명의 사람들의 삶을
1: 네.
0: 내가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나는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끔은 내 안에 이런 사람이 돼보기도 하고 저런 사람이 돼보기도 하고
1: 네.
0: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여러 세계를 그림으로써 다 상상해서 체험해본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참 멋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데 상담에 이분이 상담 그 심리학을 배우느라고 옵니다.
1: 네.
0: 상담에 대해서 왜또 이렇게 배우시냐고 했더니 마음이 건강해야 나이가 들수록 행복하게 살고 내 행복이 유지가 될것 같아서
1: 네.
0: 자기가 그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그런
1: 네.
0: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의 삶도 아닌 나의 삶도 아닌 정말 모든 그런 삶 속에서 아름다워야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냥 당신의 삶은 당신 삶, 나의 삶은 나의 삶,
1: 네.
0: 우리의 삶은 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구나. 이것을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삶에도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1: 네.
0: 이것은 정말 건강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치유를 일으키는 정말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1: 그렇죠.
0: 봤습니다.
1: 네. 주위 분들한테도 굉장히 또, 네.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 세대만 해도 집에서 칭찬을 잘 듣지 못하고 자랐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뭐 아버지들은 아이의 부족점만 이야기하면서 칭찬에 많이 린색하고 또 굉장히 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런 영향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자기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머릿속에서는 너는 안 돼라는 이 엄격한 말소리가 들린다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0: 이 목소리는 사실은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1: 아,
0: 자랐습니다.
1: 네.
0: 칭찬은 자식을 버린다.
1: 네.
0: 예전에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했는데
1: 네.
0: 예전에 또 어음하신 아버님들은 칭찬은 자식을 버린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정서를 보여주고 그런 좀 사랑은 냉정하게. 그리고 걱정을 좀 질책을 많이 하는 이런 것으로 표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이런 아버지들의 마음을 직접 직접 설득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겪는 내면의 고독을 좀 간접적으로 좀더 표현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래서 항상 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부족점만 매일 지적합니다. 오늘은 이거 고쳐야 되고 공부할 때는 자세 고쳐라, 문제를 똑바로 봐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왔을 때 아이가 자신감이 정말 극도로 내려가면서 아,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영원히 만족을 줄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행복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없고 우울 성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을 때 아버지가 오셔서 제가 이 아이에게 그걸 물어봤습니다. 너 아버지한테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야? 했을 때이 아이는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서 칭찬 듣고 싶다. 나도 괜찮게 한다는 거. 예, 칭찬 듣고 싶고 야 못해도 괜찮다. 이래도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말을 안 해줘도 어깨를 다독여주는 그런 것도 받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아버님이 정말 소리 못 내고 우셨습니다. 네. 그 간단한 건데 자기는 엄하게 아이한테 잘못된 것을 계속 수정해주면 우리 아이가 멋있게 변화될 것 같았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스토리텔링은 냉철한 껍질 속에 따뜻한 이런 알맹이를 아버지가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들은 네, 좀그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드리면 좀더 빨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포럼에서는 연변 지능의 숲 심리건강자문센터 김향 원장님과 함께 스토리텔링의 원리, 그리고 활용 방법부터 가정에서 아이를 대할 때 적응하는 팁까지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네, 또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0: 네,
1: 감사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넘어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일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다시 쓰고 상처 속에 가려진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따뜻한 심리 치유 방식입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배운 스토리텔링의 관점을 기억하며 본인의 삶 이야기를 또 새롭게 재해석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감싸안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오늘은 문득 어릴 적 앞집에 계셨던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웃으며 동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밥때가 되어도 집에 가지 않고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면 혹시라도 때를 걸을까 걱정하며 따뜻하게 집에 불러 맛있는 밥 한 끼 챙겨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목소리도 높지 않고 부드러우며 얼굴에는 늘 잔잔한 웃음을 담고 있어 할머니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낯을 가리는 아이도 있었지만 그 할머니 앞에서는 금방 마음을 열고 다가갔습니다. 주변 어른들도 늘 저 할머니는 눈빛부터 사글사글하다 하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저 착하다는 말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부드럽고 상냥하며 마음씨까지 포근한 그런 느낌을 우리말로 사글사글하다라고 합니다. 사글사글하다는 사람의 생김생김이나 성질, 마음씨가 상냥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사글사글한 눈이라고 하면 경계가 없고 따뜻하며 상대를 감싸주는 듯한 부드러운 눈빛을 가리킵니다. 거칠거나 딱딱하지 않고 차갑지 않으며 어딘가 포근하고 정겨운 느낌을 주는 사람에게 이 표현을 씁니다. 단순히 예쁘다는 의미보다는 보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커피숍에서 본 직원 한 분이 떠오릅니다.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말투도 부드러우며 눈빛이 사글사글해서 사람이 많아 번잡했던 마음이 싹 풀렸습니다. 여러 번 뭔가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해도 짜증을 내거나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마음씨는 어른 못지않게 너그럽고 사글사글해서 여러 번이고 더 그 커피숍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분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 눈빛이 정말 사글사글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이렇게 사글사글하다는 단순한 외모 묘사를 넘어 사람의 내면까지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글사글한 분들이 참 소중합니다. 말 하나하나에 배려가 담겨 있고 눈빛에는 따뜻함이 묻어나며 마음씨까지 부드러워 주변 분위기를 밝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도 사글사글한 눈빛, 사글사글한 말투로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아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근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근평 총수의 종년연설이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0: 습근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5권 터키 설명회가 앙카라에서 열렸습니다.

을 전망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비할 수 없는 우수한 특질을 깊이 있게 제시하고 세도정에서 분발 정진하고 신시대에서 업적을 쌓을 때 대한 결심과 자신감을 확고히 선언했습니다.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중앙과 국가기관, 인민단체의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 속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도리에 더욱 굳게 단결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발행하며 초심과 사명을 실천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한결같이 표했습니다. 홍선이 출항해 새 천지를 개척해서 중화 거선이 안정적으로 멀리 항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105년의 끊임없는 분투를 통해 중국 인민의 전도와 운명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을 열었으며 막스주의의 강력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세계 역사 행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으며 강대한 중국 공산당을 단조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정확한 당임에 손색이 없습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에 깊이 있는 총망은 신시대 새 노정에서 계속 분발해 다시 한번 영광을 창조하려는 모두의 자신감과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조직부 조직 2국 양소광 부국장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빛나는 여성을 돌아보고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고 말했습니다. 105년의 끊임없는 노력은 중국의 사물을 잘 처리하는 데서 당이 핵심이고 특히 당주왕의 집중 통일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핵심임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새 노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조직 업무의 전 과정과 모든 측면에 관통시켜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전면 관철하고 제 분야의 인재들을 당과 인민의 사업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사사 과계부사장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을 현장에서 듣고 매우 큰 고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당은 인민을 이끌고 수십 년 만에 발달국이 수백 년간 걸어온 공업화 과정을 완성하고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창조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해 전례 없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의 영도라는 이 최대의 장점을 잘 유지하고 잘 활용하며 잘 발전시켜 당주왕의 재반 결정과 배치를 철저히 관철해야 합니다. 전국 총공회 선전교육부 사상정치지도처 처장이며 1급 조사연구원인 하자릉은 습근평 총서기는 105년 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을 개척했다고 말하면서 이 힘있고 감격적인 말을 듣고 감동과 자신감으로 차넘쳤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길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도록 종업원들을 이끌고 종업원들이 노동계급의 실천과 책임감으로 중국식 현대화와 강국 부흥 사업을 위해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중앙정법위원회 정책연구국 최국승 부국장은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막스주의의 빛나는 문헌이라고 말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당은 습근평 총서기의 지도 아래 광범위한 인민을 인솔해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성과를 이루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막을 수 없는 대세로 전례 없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법 전선의 간부로서 우리는 신념을 굳히고 뜻임없이 노력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 안전과 사회 안정을 전력으로 수호할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이 105년의 분투에서 지속적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와 인민이 중국 공산당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근본은

우리 당이 기타 정당이나 정치 역량이 비할 수 없는 우수한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총석이든 여섯 가지 시종으로 중국 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는가라는 관건적인 비번을 설명함으로써 우리 당의 시종 강대한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리오지하도록 방향을 가르쳐주고 존칙을 제공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부 사사 소정 사장은 총석이든 중국 공산당이 지속적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우수한 특질을 깊이 제시함으로써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특질이 있었기에 당조항의 굳건한 영도가에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입을 늘리고 과학기술 체제개혁을 심화함으로써 과학기술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났으며 중대한 혁신 성과들이 용솟음쳐 나왔고 과학기술 혁신이 고품질 발전에 전면적으로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생태환경부 기관당위원회 일상업무 담당 부서기인 리홍병은 18차 당대회 이후 우리 당은 바로 이 비할 수 없는 우수한 특질로 생태문명 건설이 리론에서 실천으로의 역사적이고 전환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추진해 인민대중 신변의 환경이 날로 더 좋아졌고 하늘이 더 맑아지고 산이 더 푸르르며 물이 더 깨끗해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생태환경 보호의 제반 업무에 잘 관철함으로써 착실한 자세로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웅위한 청사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중앙사회사업부 반공청 림지 주임은 우리는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 학습 관철을 습근평 당건설 사상 학습 관철과 긴밀히 결부시켜 중국 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는가를 깊이 이해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사회관리의 길을 뜻임없이 견지하며 신흥 분야의 당건설을 잘 틀어지고 기층관리에 대한 당건설의 인솔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힘을 모아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업무를 잘하고 서로 다른 사회 군체의 관심사와 요구를 총괄적으로 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역사전람관 리종문 관장은 중국공산당 전람관은 개관한 지 5년이 된다면서 그동안 광범한 당원 간부와 대중 그리고 외국 원수와 정계 요인들이 전람관을 찾아 중국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는지 그 관건적인 비번을 찾았고 중국공산당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경의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는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며 중국 공산당의 이야기, 신시대의 이야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의 이야기들을 잘 엮어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터전을 알심드려 정성껏 건설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신시대 새 노정에서 당의 역사적 과업을 실현하자면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이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계속 분발할 것을 요구하며 반드시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방략을 견지하고 반드시 단단히 인민의 의지에 역사 위협을 창조해야 하며 반드시 전진의 길에 나타나는 위험 부담과 도전에 적극 대처하고 반드시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총서기의 다섯 가지 반드시와 관련한 명확한 요구를 솔선적으로 잘 관철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게으름 없이 분투하면서 고난과 위험,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대와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지속적으로 창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당풍정풍감독실 마참부 주임은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단호히 관철 실시하고 사명 책임을 짊어지며 당의 우수한 특질을 발행하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를 게으름 없이 추진하며 부패를 저지를 용기도 방도도 생각도 없도록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고 당과 인민대중과 효력적 연계를 긴밀히 하며 인민을 위해 분투하는 것을 돌출이하고 파리와 개미 탐호를 단호히 응징함으로써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가 기층으로 연장되고 대중신변으로 연장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0: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아메리카 대양조사 제1당지부서기이며 1처 처장인 팽배는 정석이가 인류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의 타고난 국제주의 정서와 세계 대동을 추구하는 역사적 사명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세계 100년 변곡이 가속화되는 배경에서 정석이가 제출한 글로벌 발전 창의, 글로벌 안보 창의, 글로벌 문명 창의, 글로벌 관리 창의가 뿌리를 내리고 점점 더 많은 국가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새 노정에서 우리는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 세계 중국의 지혜, 중국의 방안, 중국의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전국여성연합회 조직부 양정 부장은 우리는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잘 배우고 깊이 터득해 당 건설의 인솔 역할을 견지하고 여성 건공 계열 행동을 잘 실행함으로써 억만 여성들을 단합 인솔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관심과 온정을 여성 자매들에게 전달하고 여성과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일과 실질적인 일을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공청단 주원 국제연락부 국제기구처의 정열처장은 총서기는 연설에서 전당은 청년들을 중시하고 관심하며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광범위한 청년들이 원대한 포부를 수립하고 시대의 중책을 과감히 짊어지도록 경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청년들이 당의 말을 잘 듣고 단호히 당을 따르며 각 분야에서 계속 분투하도록 잘 이끌어야 합니다. 광범한 청년들이 새 노정에서 역사의 계수를 잘 달리면서 청춘으로 길을 닦고 리상을 빛내도록 해야 합니다.
1: 습근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 설명회가 이를 터키 수도 앙카라에 열렸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습근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의 최신 성과를 전면적이고 계통적으로 반영한 권위 조작으로서 새 노정에서의 중국식 현대화의 리론과 실천을 생동하게 구현하고 중국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리념과 방안을 깊이 설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터키 수교 55주년의 쯤에 양국이 현대화를 주제로 진행한 국정운영 경험교류는 정치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발전 전략의 접목을 추진하며 손잡고 현대화의 길로 나아가는 데 유조합니다.
0: 7일 훈장 수상자 왕의창은 올해 90세의 고령입니다. 18세 병영에 투신한 그는 두 차례 U2형 고공정찰기를 격추하는 작전에서 큰 기여를 함으로써 1등 공을 세우고 두 차례 특별 진급을 했습니다. 제대 후에도 그는 공을 숨기고 60년이나 혁혁한 공군을 숨긴 채 평범한 일터에서 묵묵히 헌신했습니다. 90세의 제대군인 왕의창은 퇴직 전까지 안위성 소현의 원 백화점 부경리였습니다. 18세 그는 소원대로 군에 입대해 항공병 전사로 됐습니다. 1958년 국가가 비밀리에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창설하자 왕의창은 공군 지대공 미사일 부대 2형 3단에 선발돼 미사일 조립과 산화제 보조 연료 주입 등 위험한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U2는 미군의 최신식 고공정찰기로서 우리 영공에 자주 침입해 각종 핵심 군사시설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왕의창은 U2기가 고도 2만 3천m까지 비행하지만 우리 비행기는 1만 7천m밖에 오를 수 없고 고사포는 최대 1만 m까지밖에 미치지 못해 적 정찰기를 격추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U2기를 격추하려면 미사일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정찰기를 미사일로 격추해야 했던 왕의창을 비롯한 제1진 훈련생들에게는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길을 모색해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창은 당시 우리에게 다른 무기가 없었기에 나무로 미사일 모형을 새기고 플라스틱으로 모형을 만들어 가짜 조작 버튼으로 훈련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만 차례의 모의 훈련을 거친 왕의창은 부대 1급 기술 능수로 성장했고 드디어 강서성 상여로 파견돼 U2 고공정찰기를 매복 격추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1963년과 1964년 왕의창이 소속된 제2형은 강서성 상여 복건성 장조에서 차례로 두 차례 2호2 고공 정찰기를 격추했습니다. 뛰어난 전공을 세웠기에 왕거창은 1등공을 세우고 조기 계급 진급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1973년 왕거창은 19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지방으로 돌아와 소현 백화점에 배치돼 평범한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왕거창은 당의 정책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는 한 장의 벽돌과 같아 당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옮겨가겠으니 아무 의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 소현 백화점 동료 진구는 왕거창을 두고 그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 고집쟁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이를 그 무엇보다 중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대한 뒤 꼬박 45년 동안 왕거창은 자신의 전공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2018년 전국 퇴역군인 정보수집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야 그의 영웅적 업적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에서 공적을 세우고도 명예와 리익을 담담히 여기며 당에 충성하고 아낌없이 헌신한 그의 모습이 바로 구순로병이 써낸 가정과 국가에 대한 한 공산당문의 답안지입니다.
1: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신규 직업상해 보장 시범사업 노조 가입자가 2,990만 2천명에 달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전국 31개 성과 신강 생산건설병단에서 시범사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됐습니다. 화물차 운전사 장철동은 한 화물 플랫폼에서 주문을 받은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그는 화물 수송 과정에서 실수로 골절상을 입고 플랫폼 직원의 안내하에 보험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장철동은 병원 진료 증명서와 골절 영상을 제공하고 6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았다며 여기에는 작업 손실 비용, 영양 보상 등이 포함돼 1차적으로 갑에 입금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장철동이 누리는 보상은 바로 우리나라가 택배 배달은 차량 호출 서비스 기사, 화물 운송 기사 등 플랫폼의 룡활 취업 인력을 위한 직업상해 보장으로 의약칭으로 신규 직업상해라고 불립니다. 한시범 플랫폼 기업의 시장 책임자 왕궁은 현재 기업의 신규 직업상해 시점 보험 가입 금액이 2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왕궁에 따르면 현재까지 280만 명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했고 보상 사례는 2,800건을 넘었습니다. 신규 직업상해의 추진은 운전사들의 걱정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직업상해 보장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1일에 시작됐으며 출행과 즉석배송, 동일도시 화물운송 세 가지 산업의 11개 플랫폼 기업이 17개 성의 모든 배송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해시는 직업상해 예방 비용을 규범화 관리에 포함시키고 직업상해 보장 서비스의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추진해 일회성 장애보조금, 장애수당, 생활간호비 등의 지급에 대해 신청 면제 즉시 혜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북경시는 직업상해 보장처리 서비스에서 작은 상해 빠른 보상 모델을 도입해 경면 상해 사건에 복잡한 보상 절차와 높은 시간 비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북경시 산업재해보험사무관리센터 공항은 운행과 업무 연계를 통해 급여 지급 빈도를 매월 3회에서 매일 1회로 높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작은 상해 사건의 평균 배상 시효가 10일로 단축됐습니다. 우리가 위탁한 상업 보험기관은 1대1 전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후 봉사인원들은 전반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산재보험사 부사장 겸 1급 손시원인 왕대는 신규 직업상해가 전국 31개 성과 신강 생산건설병단에서 전면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일부터 출행업종의 9개 플랫폼 기업을 시범 범위에 포함시키고 적속 배송업종의 5개 플랫폼 기업을 시범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0: 러시아 대통령 보도비서 페스코프가 2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민간 목표를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우크라이나 군수기업, 연료, 에너지, 복합체 및 군용공항 등이 포함됐으며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무력부대 총참모부는 2일 우크라이나군은 당일 러시아 정유공장과 드론 창고 등 목표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고코였습니다.

0: 오늘은 말레이시아에서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는 인민피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의 결제 QR코드가 공식적으로 위챗페이에 접속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많은 쇼핑몰과 식당, 편의점에서 중국 관광객들은 휴대폰을 켜고 현지 결제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가 완료됩니다. 인민피의 국경 간 소비와 결제 장면이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있고 해외 결제가 국내처럼 쉬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인민피 업무 설명회에서 기다린 인민피가 금융봉사와 국경 간 결제 분야에서 가져오는 또 다른 편리함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한 선박의 도리안과 팜유가 어떻게 국경 간 무역 결제를 완료할 수 있는지, 데이터 센터 투자 프로젝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경 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내외 기업들이 국경 간 무역에서 인민피 결제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말레이시아 국가은행 이크발 부총재는 행사에 참가할 때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무역 결제, 투자, 자금 운영 등 분야에 대한 말레이시아 링깃과 인민피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자국 통화 사용 경로는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환율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쌍무 무역에서 인민피 결제를 선택하거나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신에너지, 데이터 센터 등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서 국경 간 결제, 무역, 금융 등 인민피 금융 봉사 수요의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중국은행 오근 행장은 인민피 국제 사용 장면이 전통적인 무역 결제에서 공급망 금융, 국경 간 투자, 자산 관리와 글로벌 자산 배분 등 더 넓은 분야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가 료의한 데 따르면 말레이시아 중국은행은 최근 몇 년간 신용부여, 국제결제, 무역금융 등 종합금융봉사를 말레이시아의 우수한 중국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말레이시아 국가석유회사 등 현지 선도 기업들도 인민피 제품과 봉사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관련 금융조치를 통해 해외 진출 중국 자본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민피의 국경 간 사용 장면이 중국 말레이시아 금융협력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고 중국 말레이시아 무역과 투자 금융협력에도 점점 더 많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 4분기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국경 간 인민피 업무 수불 금액은 1,020억 원으로 동기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재무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말레이시아와 중국 간의 쌍무 무역에서 자국 통화 결제 비중이 2009년 약 1%에서 2025년 약 4분의 1로 증가했습니다. 이크발 부총재는 인민피 국경 간 결제 시스템 등 상호 연계 체계에 힘입어 말레이시아가 이미 현지 인민피 결제, 국경 간 인민피 송금, 역외 인민피 결제를 아우르는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기업의 국경 간 무역과 투자에 더욱 효율적인 기반 시설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성장이 양측의 장기적인 금융협력으로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두 나라의 화폐 금융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 통화 스와프 후 인민피 결제 은행 설립, 국경 간 결제 기재 구축과 국경 간 결제 시스템 련계 등 통화 금융협력들이 구축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기자는 위챗페이 수락 표지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인민피 국제화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이 해외 여행 시 현금을 적게 환전하고 휴대폰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것이고 기업에게는 편리함이 송금 절차를 줄이고 환율 위험을 줄이며 자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편의는 국경 간 소비 체험을 개선하고 또 다른 편의는 국제 무역과 투자 효율성을 높입니다. 비록 각기 다른 장면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는 공통적으로 중국 말레이시아 경제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인민폐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양국 간 경제무역 교류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는 인민폐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호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째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탄자니아 농촌의 농업 현대화를 지원한 중국 기업 관계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인해 한국에서 마이크로 소비 모델이 등장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령도 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이어 세 번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대에 어떻게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할지 습근평 총서기의 정체로운 론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5: 全党必须牢记，坚持党的全面领导是坚持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的必由之路。中国特色社会主义是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必由之路。团结奋斗是中国人民创造历史伟业的必由之路。 贯彻新发展理念，是新时代我国发展壮大的必由之路。全面从严治党，是党永葆生机活力、走好新的赶考之路的必由之路。这是我们在长期实践中得出的至关紧要的规律性认识，必须倍加珍惜。 始终坚持，咬定青山不放松，引领和保障中国特色社会主义巍巍巨轮，乘风破浪，行稳致远。이는
0: 2022년 10월 16일 습근평 총서기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간 연설 내용입니다. 연설에서 인용한 청산을 꼭 잡고 놓지 말라라는 구절은 청조 시기의 문인이자 서화가인 정판교의 유명한 시 죽석입니다. 시 원문은 이렇습니다.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으니 뿌리는 갈라진 바위 틈에 끄덕없고 천만 번의 시련 속에 더욱 강인해지니 동서남북 부는 바람 무색하구나. 이 시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고 이해하기 쉽다고 할 수 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기반인 요가 사상과 일맥상통하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중화 문화에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해 중화 문명이 세계 5대 문명 중 유일하게 중단되지 않은 문명으로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역대 유가학자들의 전승 고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우리는 공자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는 밖에서 제후들을 설득하고 내이범자를 부흥시키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으며 리론을 세우고 교육과 문헌정비 작업을 다그쳤습니다. 그의 인생 경험은 바로 청산을 꽉 잡고 놓지 않은 가장 진실한 모습일 것입니다. 공자가 별세 후에도 공자의 제자들은 청산을 꽉 물고 놓지 않는다는 공자의 사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전국시대의 맹자, 순자, 당나라의 한유, 남송의 주희, 그리고 명대의 왕수인에 이르기까지 유가사상은 이러한 고대 성현들의 맥을 이어가며 시대와 함께 발전했고 끊임없는 돌파 속에서 자신의 왕성한 생기를 유지했습니다. 공자에서 정판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는다는 유가의 집권 주장을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는다는 유교 사상의 이론을 발전시킬 것인지, 어떻게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는다로 백성을 위해 복지를 도모할 것인지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송대의 유명한 리학

0: 국가 장제는 천지를 위해 성리를 부여하고 백성을 위해 생명의 경지를 이끌어내며 중도 쇠퇴한 옛 성민의 학설을 이어가고 항구한 태평성세를 모색할 지어다 라는 세상을 놀려오는 내구절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실제로 유가학자들의 일관된 확고한 사명을 보여주며 바로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는다는 정신적 품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연설에서 청산을 꼭 잡고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관리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고대 선견들로부터 힘을 얻고 자신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단결분투하고 당을 엄하게 다스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거선이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 평모군은 습근평이 좋아하는 정고 제2부 대봉이 구만리 성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령도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탄자니아 농촌의 농업 현대화를 지원한 중국 기업 관계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탄자니아 중부 도도마주 콩고고 마을 농민 사키의 생계는 강우량의 리듬에 따라 자주 변합니다. 우기가 제때 찾아오면 온 가족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우기가 늦어지면 기아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약 1100가구가 있는 이 마을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관계시설이 부족하여 전통적인 농업 방식으로는 작물 생산량이 낮고 불안정했습니다. 특히 가뭄기에는 물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관계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오래된 마을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만 의존해야 했던 사키와 기타 마을 주민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논밭에는 중국철도 건설주식위원회사 동아프리카 회사가 건설한 관계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프로젝트 경리인 림숙량은 기자에게 6km 의주요수로와 9km 의지선수로 그리고 14km 의 도로를 포함한 해당 프로젝트는 가로 세로 교차된 수로들로 효율적인 수로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계 용수를 열어 농지에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림숙량 경리는 이 프로젝트가 준공되어 가동되면 현지 농업이 완전히 자연 강수량에 의존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식 관계 농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원이 확보됨에 따라 현지 곡물 생산량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47세의 사키는 곧 완공될 관계 공정을 바라보면서 이미 풍년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계 공정이 가동되면 헥타르당 매년 쌀 30에서 50포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극심한 가뭄이 닥쳐도 최소 15포대 정도는 보장되어 집안의 식량과 수입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로젝트의 감독 측인 탄자니아 농업부 국가관계위원회의 현장 공정사인 바하티가 약 400헥타르의 토지를 관할하는 해당 관계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농업 현대화 과정에서 리정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비교적 발전된 중력식 인수 설계를 채택하여 기존의 양수 관계 방식처럼 연료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1년 1 모작 재배 방식을 1년 2 모작 재배로 전환하여 토지의 종합 이용률을 대폭 높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건설은 농업 생산 지원 외에도 또한 현지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지역 청년들을 점차 기술 요원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토지 측량사 마얄라는 자기와 같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수로 측량과 측선, 공정 위치 설정 등 현대적 시공 기술을 능숙하게 익힌 그는 이 일은 자기의 수입을 늘리고 가족 생활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쓸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해주어 자기의 직업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하티는 이러한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는 법을 가르치는 현지 인재 양성 방식이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중국 건설자들이 공사를 마치고 인계한 후에도 현지 기술 노동자들이 일상적인 운영과 유지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탄자니아 정부는 국가 식량 안보를 위해 관계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 탄자니아 전국에서 건설 중이거나 복구 중이거나 계획 중인 관계 프로젝트는 총 780개에 달하고 관할 면적은 50만 헥타르를 초과했으며 총 투자 예상액은 약 5억 달러에 이릅니다. 콩고고 관계 프로젝트는 바로 탄자니아의 농업 현대화 국가 전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콩고고 마을을 걷다 보면 변화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맑은 물이 긴 수로를 따라 밭으로 흘러들고 희망의 씨앗이 서서히 싹 트고 있습니다. 여섯 자녀를 둔 사키의 눈에는 반짝이는 빛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기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것이라면서 안정적인 수확과 수입이 생기면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고 더 좋은 집을 지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인해 한국에서 마이크로 소비 모델이 등장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서울시에 사는 독거 청년 박지호는 이제 슈퍼마켓에 갈 때 1인분 과일, 채소 등을 고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더욱 풍부하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독거 인구 급증과 높은 통화 팽창, 소비 관념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간결하고 소액 고빈도를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마이크로 소비 모델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매일경제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독거 인구 증가가 소비 패턴의 승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독거 인구 집단은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소량 여러 번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국가 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1인 가구는 총 804만 5천 가구로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1%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주택 등 고정지출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1인 가구는 다른 소비에서 단일 지출 통제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물가 급등은 한국의 마이크로 소비 모델 부상을 추진했습니다. 한국 국가 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동기 대비 3.1%

0: 상승하여 2024년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3월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2025년에는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가격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한국 소비자의 비율이 23.2%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kg 쌀의 평균 소매 가격이 8개월 연속 한화로 6만 원을 넘었습니다. 삼겹살 가격은 100g당 한화로 2,811원으로 동기 대비 약13%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로 소비 모델의 부상은 한국 Z세대, 이를테면 199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출생한 젊은 층의 소비관념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소비를 할때 더욱 신중해지고 쇼핑의 가성비를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한국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배경 속에서 Z세대들이 편의점이나 소상품 체인점을 자주 찾는 것은 그들이 예산 압박이 적으면서도 신선함과 만족감을 주는 상품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마이크로 소비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의 많은 상점들은 1인분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커피숍에서 출시한 작은 컵 빙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작은 컵 빙수의 가격은 정상 분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많은 한국 편의점에서도 소량의 즉석컵 식품을 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체인에서 출시한 한우로 3,000원에서 5,000원짜리 냉장컵밥과 1,500원짜리 소량의 즉석컵 수프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간의 매출은 동기 대비 각각 33.8%, 167.4% 증가했습니다. 한국 인하대학 소비학과의 명예 교수인 리은희는 한국 사회의 마이크로 소비 추세가 한층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경쟁 우세를 점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성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최울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에게 흰색 도화지를 주고 아무거나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다면 뭘 그리실 건가요? 네, 생각보다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고민도 될 거고요. 원래 시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네, 7월이자 한 해의 또 다른 절반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아직은 조금 막막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만의 멋진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피디의 SM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오프닝 곡은요. Something in Common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데이트. 네, 오늘은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 코너 또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대하고 있고요. 네, 재미있는 주제에 맞는 다양한 경험담이나 에피소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OPD 그리고 제 개인 위챗, 네, 또 조일광 한어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다양한 참여 기대하고 있고요. 자,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재밌는 주제는 바로 나만의 여름 휴가 계획,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바로 저희 또 문자 참여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또 계획하고 있거나 주위에서 또 재밌는 계획하고 있다면, 네, 문자 참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의 주제, 네, 나만의 여름 휴가 계획, 이런 주제고요. 자, 여기 첫 번째, 네, 교육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에 부모님 모시고 장가계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 네,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뭐, 사실 혼자서 떠나

떠나는 여행, 그리고 뭐 친구랑 떠나는 여행, 연인끼리 떠나는 여행도 당연히 좋겠지만요. 네, 또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랑 함께 다녀오는 여행도 또 다른 그런 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또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계획은 친구 결혼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상해에서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아마 친한 또 사이니까 네, 이렇게 초대를 꼭또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미리 생각만 해도 대신 기분 좋아질 것 같고요. 또 자리에 꼭 참여해서 빛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겁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의 여름 휴가 계획은요, 한달 동안 살 열심히 빼고 바닷가로 가는 겁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여름 휴가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피서지가, 네,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또, 여름 하면 생각나는, 네, 곳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멋있게 또 수영도 하고, 네, 또 하려면, 당연히, 아, 뭔가 보여지는, 네, 또 패션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괜히 신경 쓰이게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네, 파이팅 하시고요. 또, 열심히, 네, 원하시는 목표에, 네,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네, 오늘 또, 보내주신 참여 문자와 함께하는 사이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이제 여름에 무더운 또, 이 계절에 네, 다양한 계획 세우시고 또 여름철에는 휴가를 가장 많이 다녀오는 또 계절이기 때문에 네, 의미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새겨드려야 될 말들인데요. 가장 높은 경지는 침묵, 가장 귀한 재산은 평화, 가장 훌륭한 품성은 신뢰라고 합니다. 또한 가장 강한 능력은 인내이며 가장 깊은 지혜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는 말이 많을 때, 가장 버려야 할 태도는 불평,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과시, 가장 얕은 지식은 자만, 가장 나쁜 버릇은 충동이라고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알아두면 우리 생활 속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능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을까라고 자신을 탓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진로가 재능보다 중요합니다. 똑같은 볼펜이지만 메모지에 쓰면 낙서가 되고 일기장에 쓰면 일기가 되며 원고지에 쓰면 대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능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순풍에 돛단 듯이 아무런 곡절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바람 불지 않는 인생은 누구에게나 없습니다. 누구나 바람 맞으며 걸어가는 법인데요. 그 중에 누군가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누군가는 울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바람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버텨낸 사람입니다.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칭찬이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고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칭찬 한마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힘드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칭찬을 하려면 조금 부끄러운 것도 있고요. 네, 저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머니나 이 가족들한테 칭찬을 하려면 왠지 쑥스러워지고 조금 그런 데가 있는데요. 오늘부터라도 칭찬을 더 많이 해줘야 하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내 가족부터 칭찬하는 그런 하루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정말 끝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뭔가 더 공허함만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다면 행복한 일상이 내 삶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어찌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욕심을 부려보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욕심을 부리기에 앞서 먼저 나는 그래도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키워야겠습니다.

오늘도 청춘하게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긍정적인 면, 밝은 면,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느끼길 바라는데요. 먼 길은 천천히, 꾸준히 가면 되고 험한 길은 피하지 말고 헤쳐가면 됩니다. 막힌 길은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싶습니다. 감사가 쌓이면요,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런 글은 혼자 보기에는 조금 아까운 글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시간대면 늘 여러분들께 엔돌핀이 돈든 그런 글귀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감사를 할 줄 아는 하루, 그런 하루 보내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송선아였습니다.

고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윤옥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밤을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하는 것도, 또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이 어둠에 쌓여서 사라지는 것도 아쉬웠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차츰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밤은 그저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에게든 연락하기 쉬워졌고, 네, 그래서인지 낮에는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쓸수 없습니다. 쉴틈 없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하면서 바쁘게만 움직일 따름이죠. 네, 많은 경험들이 쌓여가고 상처들도 많아질 때쯤 조용하고 적막한 밤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깊은 밤이 오기만을 오히려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깊은 밤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네, 치열한 현실의 피난처인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매일 주어지는 밤을 소중히 대한다면, 네, 그 깜깜한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울고 싶은 날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내가 가진 듯이 그렇게 울고 싶은 날. 오랫동안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나의 아픔이 녹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네, 어디에도 마음 놓고 울 곳이 없고 어디에도 깊은 말을 토해낼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따뜻하게 바라봐줄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너그럽게 위로해줄 누군가가 그렇게 울고 나면 나란히 옆에 있어줄 것입니다. 네, 나의 아픔이 눈물로 전부 녹아내리지는 않겠지만요. 네, 분명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줄 거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믿음이 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울고 싶을 때에는 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구련옥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네, 그렇죠.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울고 싶은 날이 있죠. 네, 그래요. 우리는 참 많은 일들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부터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까지,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며 살아오는 거죠. 네, 혼자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던 많은 날들, 네, 마음이 아프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날들, 위로가 필요하지만 어떤 위로도 나를 토닥여줄 수 없었던 날들, 그런 날들을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딘가에 숨어서 혹시 아파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렇게 울어버리기에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졌나요? 다친 마음을 드러내기에 두려웠나요? 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보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슬퍼서 눈물이 날 때는 주르륵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몇 번이나 울고 싶었던 것을 참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참지 말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분명 누군가가 따뜻한 어깨를 빌려주면서 네, 그 마음을 쓰다듬어 줄 겁니다. 네,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우리를 버티게 해주지 않을까요? 네, 김광현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빗속의 거리.

네, 여러분 날씨의 색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구름이 자욱히 깔린 어느 날처럼 내 마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속 설렘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는 그런 날. 햇살이 따사로운 날보다 흐린 날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내 스스로의 감정선을 풀어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흐리고 수산한 날에 마음이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에 겪었을 크고 작은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테니까요. 내 흐린 날에는 그다지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외로웠던 기억, 뭐 이별을 했던 기억, 내 고독의 잔상들이 내 우리 머릿속을 부유합니다. 그렇게 날씨의 색에 내 모든 신경이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분명 먹구름을 파헤쳐 보면 맑고 파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요. 네, 어떤 날은 회색빛이 난무하는 흐린 날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날씨의 색깔을 띱니다. 늘 화창한 색을 띤 사람을 만나면 유쾌하고 행복하지만요. 네, 흐린 날의 색을 띤 사람을 만날 때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동질감이 있습니다. 네, 술잔을 함께 기울이기도 하고 네, 묵묵히 각자의 생각에 빠져서 하염없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죠. 네, 참 공공버스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에는 다양한 날씨의 색깔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먹구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의 표정도 있을 거고요. 네, 무언가 단단히 기분이 나빠진 모양이죠. 네, 그래도 엄마 옆에서 울기보다 저렇게 조용히 자기의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아이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게 몇 정거장 지나도록 그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이는 엄마에게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난 지금 무척 마음이 아파요. 응? 그 장난감을 안 사준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아니요. 장난감은 못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줬으면 했어요. 어떤 기분인데?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요. 아이의 엄마는 피식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라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도 흐린 날이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변강 가수의 인생 직진입니다.

네, 가끔 저도 장마철처럼 우울한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화창한 날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때의 상황과 기분, 장소에 따라서 수천 가지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늘 좋았던 날보다 흐린 날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요. 외로움을 참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감정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나이여서일지도 모르죠. 네, 물론 매일같이 흐린 날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날이 내 감정선을 건드리면 힘들지도 모르지만요. 네, 가끔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의 천국.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시대의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자. 2017년 10월 25일 방금 소집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중국공산당 중앙지도기구를 선출하고 나를 선거해 계속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맡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에 대한 긍정이고 더욱이는 편달이며 격려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이번에 당선된 기타 6명의 상무위원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리극강 동지, 류전서 동지, 왕양 동지, 왕혼영 동지, 조락재 동지, 한정 동지입니다. 이 동지들 중에서 리극강 동지는 제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기타 5명 동지들은 모두 제18기 중앙정치국 의원이었습니다. 이 동지들에 관한 더욱 많은 정보 자료는 매체를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상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새로운 임기 중공중앙지도부 성원들을 대표해 우리를 믿어준 전당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꼭 맡은 바 자리에서 꾸준히 소임을 다해 사명과 중탁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일부는 이미 완성했지만 일부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또 새로운 목표와 임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잘 실행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신시대에는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일으켜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 20차 당대회에 이르는 이 5년은 2개 100년의 분토 목표를 실현하는 역사적 교차점에 놓여 있는 바,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실현하고 두 번째 100년의 분토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다음 몇몇 중요한 시점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좌표가 됩니다. 2018년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혁개방은 현 시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은 중국인민이 초유 생활을 누리게 하고 점차 부유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총화하고 여세를 몰아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재반 분야의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심화하고 확대해 개혁과 개방이 상호 촉진하고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기필코 개혁개방을 진행하는 과정에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규획에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오늘은 문득 어릴 적 앞집에 계셨던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웃으며 동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밥때가 되어도 집에 가지 않고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면 혹시라도 때를 걸을까 걱정하며 따뜻하게 집에 불러 맛있는 밥 한 끼 챙겨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목소리도 높지 않고 부드러우며 얼굴에는 늘 잔잔한 웃음을 담고 있어 할머니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낯을 가리는 아이도 있었지만 그 할머니 앞에서는 금방 마음을 열고 다가갔습니다. 주변 어른들도 늘 저 할머니는 눈빛부터 사글사글하다 하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저 착하다는 말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부드럽고 상냥하며 마음씨까지 포근한 그런 느낌을 우리말로 사글사글하다라고 합니다. 사글사글하다는 사람의 생김생김이나 성질, 마음씨가 상냥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사글사글한 눈이라고 하면 경계가 없고 따뜻하며 상대를 감싸주는 듯한 부드러운 눈빛을 가리킵니다. 거칠거나 딱딱하지 않고 차갑지 않으며 어딘가 포근하고 정겨운 느낌을 주는 사람에게 이 표현을 씁니다. 단순히 예쁘다는 의미보다는 보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 담긴

긴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얼마 전 커피숍에서 본 직원 한 분이 떠오릅니다.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말투도 부드러우며 눈빛이 사글사글해서 사람이 많아 번잡했던 마음이 싹 풀렸습니다. 여러 번 뭔가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해도 짜증을 내거나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마음씨는 어른 못지않게 너그럽고 사글사글해서 여러 번이고 더그 커피숍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분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 눈빛이 정말 사글사글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이렇게 사글사글하다는 단순한 외모 묘사를 넘어 사람의 내면까지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글사글한 분들이 참 소중합니다. 말 하나하나에 배려가 담겨 있고, 눈빛에는 따뜻함이 묻어나며, 마음씨까지 부드러워 주변 분위기를 밝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도 사글사글한 눈빛, 사글사글한 말투로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아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는 엘니뇨 때문일까요? 함께 알아봅니다. 네, 국가기상부는 일전에 적도 중동태평양이 이미 5월에 엘니뇨 상태에 진입했으며 앞으로 강한 엘니뇨 사건의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남방은 여러 차례 폭우가 내렸는데 이것은 엘니뇨의 영향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할까요? 네, 비교적 긴 시간 적도로 볼때전 세계의 빠른 온난화와 엘니뇨의 발전으로 인해 대기의 수분 함량이 증가했고, 이는 우리나라 홍수기 폭우 사건 발생의 기후 배경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국가기상부 수석예보원 전려연은 앞서 현재 적도 중동태평양의 해양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5월에 엘니뇨 상태에 접어들어 열대 대기가 해양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는 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강화에 유리하고 남방 강수량의 증가에 수증기 조건을 창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강한 강수 과정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엘니뇨는 하나의 배경 조건을 제공할 뿐 실제 날씨와 기후 특성은 다양성과 복잡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초강력 엘니뇨가 나타난 2016년을 예로 들면 그해 5월 우리나라 장강과 이남 지역은 강수량이 비교적 많았고, 남방 지역에서는 올해와 유사한 강수 과정이 7차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2016년 5월 경진기 강수량이 전반적으로 비교적 적었습니다. 앞서 14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엘니뇨가 전 세계 고온을 초래했다는 등의 관련 주제

주목을 받았는데 엘니뇨 사건이 고온을 초래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전례어연은 엘니뇨의 발생은 특정 지역 해온의 광범위한 온난화를 동반하고 거대한 열이 바다에서 대기로 방출되면서 우리 생활 환경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온난화가 지구 온난화와 겹치면 전 세계 평균 기온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이는 고온 현상이 더 쉽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하고 더 오래 지속되며 심지어 더 일찍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엘니뇨의 온난화 효과는 종종 지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흔히 이듬해의 정점에 달합니다. 예하면 2015년에 초강력 엘니뇨 현상이 발생한 후전 세계 평균 기온의 역사적 기록은 2016년에 깨지었습니다. 2023년에 엘니뇨 사건이 발생한 후 2024년에 전 세계 평균 지표 기온이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지구가 고온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관련 위험이 현저히 상승하고 있다고 전례어연은 말했습니다. 네, 척추는 인체의 중축 지지대로서 체중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과 전반적인 운동 기능도 유지하므로 그 건강 상태는 직접 인간의 행동 능력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척추가 노화되면 어떤 신호가 있는지, 중장년층은 어떻게 뼈를 단련해야 하는지 아래 의사의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척추 노화의 다섯 가지 신호입니다. 해군 군의대학 제2부속병원 척추외과 주임의사 조붕은 척추의 퇴행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다섯 가지 전형적 표현인 시큰거림, 경직, 방사통, 저림, 둔감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시큰거림은 목, 어깨, 허리 등 근육의 과도한 손상을 나타냅니다. 경직은 아침에 일어난 후 몸에 경직되고 활동이 원활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데, 인체의 노화는 왕왕 가장 먼저 척추에서 나타납니다. 방사통은 방사성 신경 통증을 말하는데,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다리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저림은 피부 감각이 감퇴되는 것인데, 발을 담글 때두 다리의 랭렬함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둔감함은 손발이 잘 움직이지 않고 물건을 쥐면 쉽게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입니다. 북경대학 인민병원 척추외과 주임의사 류혜영은 규칙적인 부하 운동을 지속하면 골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빠르게 걷기, 태극권, 팔금단, 한 다리로 서는 것은 모두 권장되는 안전한 운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고 매주 최소 5일 유지하면 고관절 골절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허리를 굽히거나 발가락을 만지는 등큰 굽힘과 스트레칭 동작을 최대한 피해야 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연습해야 뼈가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름철에 자주 나타나는 배탈,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네, 기온이 올라가면서 민물가재, 생염, 무침 등 여름철 음식이 식탁 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급성 위장염, 식중독 등도 발병률이 높은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은 식인성 질병의 발병률이 높은 계절이므로 식품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병이 입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사실 식품 매개 질병을 말하는데, 이는 병원성 요인이 있는 음식이나 음용수의 섭취로 인해 발생합니다. 식중독은 비교적 흔한 식인성 질병입니다. 전문가는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아 세균 등

미생물의 번식 속도가 빨라져 음식이 쉽게 부패하고 변질될 수 있다면서 이것은 여름철 식인성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름에는 다음 몇 가지 음식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조리거나 무친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은 대부분 직접 섭취하며 일반적으로 먹기 전에 고온에서 가열하지 않습니다. 만약 생산 또는 판매 과정에서 오염되면 병원성 미생물이 직접 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해산물 생식입니다. 해산물에는 장염, 비부료균과 같은 병원성 세균이 있을 수 있고, 생염, 취체 등 가공 방식으로는 병원체를 소멸하기 쉽습니다. 셋째, 자른 과일입니다. 과일은 자른 후 천연 보호 장벽을 잃는데, 과일들은 당도가 높고 수분이 충족해 고온 환경에서 세균이 대량으로 번식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림 케이크와 신선한 우유류 제품입니다. 수도의과대학 부속 북경우이병원 소화센터 부임의사 라효아는 크림 케이크의 성분은 주로 달걀, 우유, 물, 설탕인데 이몇 가지 성분은 세균의 완벽한 배양기이므로 여름에 크림 케이크를 제때 먹지 않고 너무 오래 보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6월 25일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석인 호가복은 우리시의 부분적 의료기구를 방문해 의료위생건강사업을 조사연구했습니다. 그는 습근평 총서기의 위생건강사업에 관한 중요론述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중앙과 성당위의 보치 요구에 따라 건강우선발전전략을 참답게 시달하며 대중의 진찰치료 난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량질 고능률 봉사체계를 보완하며 의료구조능력을 힘써 향상해 높은 수준의 의료봉사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2월 시정부와 장춘중의학대학은 협력협의를 체결하고 시중의병원을 토대로 장춘중의학대학 부속연변병원을 설립 및 현판했습니다. 호가복은 병원의 중의학 문화회랑 전통진료중심에서 이곳이 파견된 전문가를 위문하고 일상적 진료, 특색 전문과 건설 및 학교, 지방협력 전개 상황을 상세히 로의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장춘중의학대학과의 의료교육협동을 심화하고 중점 전문과 건설 강도를 높이며 전문 인재 대우를 강화하고 중의진료봉사체계를 보완하며 난치병 치료 능력을 향상해 여러 민족 대중이 더욱 질 높고 능률적인 중의진료봉사를 향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변 제2인민병원에서 호가복은 운동 재활, 침구 물리치료, 내외과 진료 등 구역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치료받으러 온 대중들과 치료 체험 상황을 자세히 문의하고 병원이 계속 환자를 중심으로 예약 접수, 검사 검험, 비용 납부, 약품 수령 등 전 과정을 가일층 최적화하고 환자가 적게 방문하고 줄을 적게 서며 걱정을 적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또 병원의 일상 진료량, 중점 전문과 건설과 인재 제대 양성 상황을 상세히 로의한 후 운영 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골과

확장하고 여성의 전 생명 주기의 건강을 수호해야 합니다. 건강미용중심이라는 특색화실에 입각해 의료봉사를 재활성형 노화방지, 미용관리 등 의료미용 분야로 확장해 새로운 업무성장점을 형성하고 사회효익과 경제효익의 유기적인 독립을 실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조질병예방통제중심, 공원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 시병원,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의료위생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의료봉사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것은 여러 민족 대중의 신체 건강을 수호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에 대한 귀속감과 안정감을 확실하게 높여주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가일층 확고히 수립하고 연변의 도시 품격을 향상 보완하여 외래 인구를 흡인하고 더욱 많은 인기와 상업 분위기를 집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주 각급 당위와 정부는 새 시대 위생과 건강 사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해야 합니다. 인민의 건강 보장을 우선 발전에 전략적 위치해 놓고 의료위생 토대 강화 공사와 변강 강화 공사를 깊이 있게 실시하며 의료봉사 체계를 힘써 최적화해야 합니다. 긴밀형 현역 의료 공동체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량질 의료 자원의 총량 확대, 기층 이동과 균형적 배치를 촉진하여 여러 민족 대중들이 중병은 연변줄을 벗어나지 않고 큰 병은 현을 벗어나지 않으며 작은 병은 진을 벗어나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의료 구조 수준을 힘써 향상해야 합니다. 길림대학 부속병원, 장춘중의학대학과의 협력 및 공동 건설을 심화하고 국내 량질 의료기구와의 접목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전문가 파견, 정기적인 파견 진료, 수행 연수 등 방식을 통해 돌발성, 고위험성 중증과 난치병 치료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여러 민족 대중들이 더욱 량질의 의료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위생대우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급히 필요한 고차원 학과 선도자와 실용형 골간 의사를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본토화 전문과 의사와 향촌 의사의 양성을 가속화하며 직함 승진, 우수 및 선진 평가 등이 기층 일터, 림상 일선 및 고강도 일터에 치우치도록 추동하여 인재를 유치할 수 있고 남길 수 있으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함으로써 전주 의료위생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튼튼한 인재 보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 부주장 정권,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가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6월 29일 우리시는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회를 소집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가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회의를 사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시당위 부석이 배해도가 표창 결정을 선독했습니다. 회의 참석 지도 일꾼들은 표창을 받은 시 우수 공산당원과 우수 당무 사학일꾼, 시 선진 기층 당 조직 대표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표창을 받은 개인과 집단 대표 4명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왕길보는 시당위를 대표해 표창을 받은 선진 집단과 우수 개인에게 열렬한 축하를 전하고 각 분야에서 힘쓰는 광범한 공산당원들에게 진심 어린 문안을 전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새 시대에 들어서 전시 각급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 당무 3.1군들은 맡은 바 직책에 입각해 개척 진취하고 완강히 분투하며 연결 특색과 변강 특점, 시대적 특색을 갖춘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해 왔는 바, 각 분야에서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발전 국면을 이룩했습니다. 올해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첫 해이자 연결이 발전 기회를 포착하고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관건적인 해입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20차 당대회와 20기 역대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습근평 총서기에 길림성과 연변 시찰시한 중요 지시 정신, 길림성 당위와 성정부 사회보를 청취시한 중요 연설 정신을 충실히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성당위와 주당위의 사포치를 엄격히 관철하고 고품질 발전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공업 강시와 관광 흥시 두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도시 건설과 정밀 관리, 기층당 건설과 사회봉사 3대 중점 과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각급

0: 당 조직과 광범한 당원들의 전투 보루 및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모든 사업을 최고 기준과 최상의 성과 목표로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색 있는 발전 성과와 브랜드를 창출하고 더 높은 기준과 더 높은 질을 연결 당원 간부들의 사업 습관과 행동 자각으로 만들어 실제 행동으로 높은 기준을 견지하고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신념이 확고하고 당에 충성하는 선봉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리상 신념을 평생의 정치적 촉으로 삼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끊임없이 사상을 무장하며 시종 당에 충성하고 확고한 정치적 신념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을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율로 삼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며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고 정치 판단력과 정치 리해력, 정치 집행력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단결을 수호하고 조화를 촉진하는 선봉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앞장서 관철하고 당의 민족 정책을 모범적으로 집행하며 실제 행동으로 각 민족 군중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협력하며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해 민심을 따뜻하게 행복도시 함께 건설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민족 단결을 일상사업과 생활,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전반에 관철해 각 민족의 교류와 왕래, 융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꽃이 늘 활짝 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책임을 과감히 짊어지고 난관을 돌파하는 선봉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을 마음에 새기고 몸소 실천하며 투자 유치와 대상 건설, 도시 건설 및 관리 등 중대 과업 앞에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연길 발전과 변강 안정 등 원칙 문제에서는 과감히 책임지고 중점 분야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담당 정신을 일터와 실제 행동으로 구현해 실속 있게 일하는 풍조를 조성하고 실적과 성과가 널리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군중을 마음에 두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선봉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인민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인민에 대한 정을 두텁게 하며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과 연길 녹화 미화 행동을 중요한 담채로 삼아 군중들의 관심사에 제때에 응답하고 좋은 일을 더 잘하고 실사를 더 착실히 하며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또 일선 사법과 격자화 관리를 견제하고 이웃 분쟁과 진소 등 각종 돌출 문제를 주동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해 군중들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청렴 결백하고 교율을 엄수하는 선봉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당원의 영예를 소중히 여기고 당원의 형상을 수호하며 새 기풍을 앞장서 실천하고 그릇된 기풍을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공과 사, 의와 리, 시비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청렴한 사람, 청렴한 일꾼이 되어 자신의 청렴 결백으로 당의 량원 형상을 수호하며 인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군중의 신임을 얻고 공산당원의 정치적 본색을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전시 부현급 이상 지도 일꾼들과 표창을 받은 당원, 당무 3일군, 기층 당 조직 주요 책임자, 일부 부가급 이상 지도 간부, 국유기업과 비공유제 기업, 사회 조직 책임자 및 당원 군중 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북경인민 대회당에서 성대에 열렸습니다. 우리시 여러 민족학계 간부와 군중은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대회를 시청하며 위대한 당 창건 정신을 깊이 터득하고 애국심을 더 굳게 다졌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 시당위 부서기며 시장인 김봉, 시정협조석 우군, 시당위 부서기 배해도 등 지도자들은 함께 대회 생방송을 시청하며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을 경청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반드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지침으로 삼고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해 위대한 당창건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계속 분투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데 더욱 큰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용한 매체 중심은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대회 생방송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모두가 시종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새 시대가 부여한 사명과 과업을 깊이 새겼고 큰 격려와 힘을 얻었습니다. 당원 간부들은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정확한 여론 방향을 확고히 견지하며 연길의 이야기를 더욱 잘 전해 중국식 현대화 연길의 새 장을 써나가는 데 용한 매체의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란진 정부에서는 기관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대회 생방송을 시청했습니다. 모두 학습 성과를 향촌 지능과 군중 봉사를 추진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하고 더욱 실속 있는 사업 기풍과 충만한 열정으로 민생 실사를 성심껏 추진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풍요로운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란진 인민정부 당건설사업한공실 부주임 류양은 앞으로도 맡은 직무에 충실하며 책임을 다하고 군중을 위한 봉사의 초심을 실천해 당창건 105주년의 실천과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중의병원에서는 간부 종업원들을 조직해 경축대회를 시청해 전체 당원 간부들이 앞장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당건설의 인출 역할을 병원 관리와 의료봉사, 중의학 전승 및 혁신의 전 과정에 관철해 새로운 출발점에서 새로운 책임과 역할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꿈나무 푸른 교실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활짝 피어난 꽃의 향기를 타고 흥겨운 노래가락의 절주에 몸을 싣고 6월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행복한 동년의 열암에서 꿈을 키워가는 6월, 눈부신 동년의 태양 아래 몸과 마음을 키워가는 6월입니다. 동년의 꿈으로 연결하는 활락의 계절, 우리는 즐거운 우리들의 명절 6.1 국제아동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6.1 국제아동절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친구들 6.1 국제아동절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어서 6.1 국제아동절을 쉬게 되었는지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6.1 국제아동절의 요래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해마다 6월 1일은 6.1 국제아동절 전 세계 어린이들의 명절입니다. 1942년 6월 독일 체스코 리리츠촌의 16살 이상의 남성 국민 140여 명과 전부의 영아를 총살하고 부녀와 90여 명의 아동들을 수용소에 가두어 두었고요. 전에 집, 건물들을 전부 불살려 버렸다고 합니다. 조용하던 마을은 이렇게 독일 파쇼에 의해 회멸되었고요. 리디츠촌과 파심초 락천에서 죽은 전 세계의 아동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1949년 11월 국제민주불연회가 모스크바에서 리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각 나라의 대표들은 분노에 차서 제국주의 분자들과 각 나라 반동파들이 아동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 죄행을 폭로함으로써 세계 각국 아동들의 생존권과 보호권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였습니다. 아동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의에서는 매년의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1년 4월 4일을 중국 아동절로 정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국제민주불연회표에서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원래의 아동절을 폐지하고 6.1 국제아동절로 통일을 하였고 1949년 12월에 6.1 국제아동절로 원래의 4월 4일 아동절을 대신한다고 선포했답니다. 네, 올해는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친구들께 다시 한번 명절 축하드립니다. 우리들의 꽃명절 노래 부르자 노래 듣고 우리 친구들의 궁금증 함께 풀어갈까요?

그래, 노래 재미나게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궁금증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서 흑백의 인종 차이가 날까요? 사람의 피부색을 나타내는 데는 네 가지 물질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즉, 멜라닌, 산화, 그리고 환원된 헤모글로빈, 카로틴, 멜라노이드 등이 있는데요. 피부색은 피부에 흐르는 혈액의 빨간색에 카로틴의 노란색, 멜라닌의 검은색이 보내어져서 결정이 됩니다. 그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멜라닌인데요. 이 멜라닌은 대개 페놀 분자가 농축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이나 피부의 멜라닌은 티로신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흰색, 노란색, 갈색, 빨간색, 검은색 피부는 모두 이 멜라닌의 양과 멜라닌 입자의 차이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멜라닌은 이 멜라사이트라는 장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멜라노사이트의 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종족에서 똑같습니다. 종족마다 다른 것은 이 멜라닌 농도 차이뿐인데요. 그리고 태양빛에 그을렸을 때거나 흑인의 경우 멜라닌이 집중돼서 층을 이루게 됩니다. 네, 때문에 피부색이 차이가 나는 거겠지요. 친구들, 만일 사람의 손톱을 깎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길수 있을까요? 손톱과 머리카락은 신경이 없기 때문에 깎아버려도 감각이 없고 아프지도 않잖아요. 손톱과 머리카락을 깎아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자랄 수 있을까요? 손톱과 머리카락을 깎아버리지 않고 또 신경이 없고 혈관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라내도 아픔도 느껴지지 않고 피도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카락도 자라나긴 하나 오래된 것은 자꾸만 빠지게 되겠지요. 네, 우리 친구들 엄마가 아무리 깨끗하게 집안 청소를 해놓아도 얼마 안 지나면 방바닥에 또 머리카락이 널려있곤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루에 60에서 100대 정도 빠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또다시 빠진 만큼 새로 난다는 증거입니다. 머리카락은 하루 0.4mm씩 자라고 있는데요. 여자의 머리카락이 남자의 머리카락보다 더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손톱과 발톱은 피부의 일부가 변한 것입니다. 손톱이나 발톱은 하루에 0.1mm쯤 자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손톱과 발톱이 자라면 자꾸만 자를 때의 경우이고, 또 자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훨씬 더 느리게 된답니다. 친구들, 파리는 자꾸만 발을 비벼대고 있는데요. 혹시 발이 아파서일까요? 혹시 파리를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파리는 어디에 앉아 있으면 쉴새 없이 발을 비벼대곤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행동은 파리의 후각기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파리의 생활 습성 때문에 파리의 온몸은 세균으로 더럽혀 있는데요. 파리가 발을 비벼대는 것은 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파리는 코가 없지만 후각기관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파리의 머리 위에는 작은 촉각이 있는데 거기에는 3600개의 후각세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후각세포 하나에 몇백 개의 감각신경세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파리의 촉각에 자극을 주면 재빨리 신경전자 임플러스로 변화를 시켜주는데요. 대뇌의 그 부동한 임플러스 신호에 근거하여 물체의 성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파리의 다리에는 보드라운 톨이 빽빽이 나 있는데, 이런 톨에도 냄새를 맡기는 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파리는 물체에 내려앉은 다음 다리에 있는 보드라운 톨로 물체의 성질을 신속히 판단을 한답니다. 파리의 다리에 있는 털에는 먹이와 같은 물질이 쉽게 들어붙어 있는데요. 무게가 증가되면 날기 힘들기 때문에 파리는 발을 자주 비벼대서 발에 묻은 이 물질을 털어내게 된답니다. 그래야만 냄새를 더잘 맡고 또 날아다니기도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파리의 몸에는 세균이 아주 많이 묻어 있는데 적어도 60여 가지 세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체내에는 이보다 더 많은 병균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리는 왜 이러한 세균들에 감염되지 않은 것일까요? 파리는 세균의 감염을 방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파리는 7에서 11초 사이에 음식의 영양 성분을 체내로 몽땅 흡수해 들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자마자 배설물을 체외로 배출해내기 때문에 세균의 체내에서 번식할 시간이 없습니다. 번식 능력이 아주 강한 세균을 만나면 파리는 항균 작용이 있는 단백질을 분비해서 이러한 세균을 소멸해

알코올입니다. 측정에 의하면 이러한 단백질은 농도가 0.01%만 되어도 여러 정도의 병균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살균력은 페니실린보다 몇백 배나 더 강한데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리는 쓰레기를 먹어도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0: 네, 올해의 6.19 자정절도 소중한 추억의 한순간으로 남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6.19 자정절이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하루였겠지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항상 남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는 착하고 바른 마음씨로 자신의 교정에 사랑의 꽃을 더욱 아름답게 피워가길 바랄게요. 아쉽지만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평안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조화로운 연기를 건설합시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근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근평 총수의 종년연설이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0: 습근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5권 특히설명회가 앙카라에서 열렸습니다.
1: 7일 훈장 수상자 왕오창이 공적을 숨기고 당에 지극히 충성이 왔습니다.
0: 신규 직업 상해보장 시험 보험 가입자 수가 2,990만 명을 넘었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백년 대당의 초심은 반석 같고 민족 부흥의 대세는 막을 수 없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발표한 중요한 연설을 통해 빛나는 여정을 돌아보고 밝은 미래를 전망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비할 수 없는 우수한 특질을 깊이 있게 제시하고 새 도정에서 분발 정진하고 신시대에서 업적을 쌓을 때 대한 결심과 자신감을 확고히 선언했습니다.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중앙과 국가기관, 인민단체의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 속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둘이에 더욱 굳게 단결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발행하며 초심과 사명을 실천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한결같이 표했습니다. 홍선이 출항해 새 천지를 개척해서 중화 거선이 안정적으로 멀리 항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105년의 끊임없는 분투를 통해 중국 인민의 전도와 운명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을 열었으며 막스주의의 강력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세계 역사 행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으며 강대한 중국 공산당을 단조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정확한 당님의 손색이 없습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에 깊이 있는 총망은 신시대 새 노정에서 계속 분발해 다시 한번 영광을 창조하려는 모두의 자신감과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분야의 인재들을 당과 인민의 사업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사사 과계부사장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을 현장에서 듣고 매우 큰 고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당은 인민을 이끌고 수십 년 만에 발달국이 수백 년간 걸어온 공업화 과정을 완성하고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창조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해 전례 없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의 영도라는 이 최대의 장점을 잘 유지하고 잘 활용하며 잘 발전시켜 당중앙의 재반 결정과 배치를 철저히 관철해야 합니다. 전국 총공회 선전교육부 사상정치지도처 처장이며 1급 조사연구원인 하자릉은 습근평 총서기는 105년 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을 개척했다고 말하면서 이 힘있고 감격적인 말을 듣고 감동과 자신감으로 차넘쳤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길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도록 종업원들을 이끌고 종업원들이 노동계급의 실천과 책임감으로 중국식 현대화와 강국 부흥 사업을 위해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중앙정법위원회 정책연구국 최국승 부국장은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막수주의에 빛나는 문헌이라고 말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당은 습근평 총서기의 지도 아래 광범위한 인민을 인솔해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성과를 이루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막을 수 없는 대세로 전례 없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법전선의 간부로서 우리는 신념을 굳히고 뜻힘없이 노력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전력으로 수호할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공산당이 105년의 분투에서 지속적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와 인민이 중국공산당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근본은 우리 당이 기타 정당이나 정치 역량이 비할 수 없는 우수한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총서기는 여섯 가지 시종으로 중국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는가라는 관건적인 비번을 설명함으로써 우리 당의 시종 강대한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방향을 가르쳐주고 존칙을 제공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부 사사 소정 사장은 총서기는 중국공산당이 지속적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우수한 특질을 깊이 제시함으로써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특질이 있었기에 당중앙의 굳건한 영도가에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입을 늘리고 과학기술 체제개혁을 심화함으로써 과학기술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났으며 중대한 혁신 성과들이 용솟음 쳐나왔고 과학기술 혁신이 고품질 발전에 전면적으로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생태환경부 기관 당위원회 일상업무 담당 부서기인 리홍명은 18차 당대회 이후 우리 당은 바로 이 비할 수 없는 우수한 특질로 생태문명 건설이 리론에서 실천으로의 역사적이고 전환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추진해 인민대중신변의 환경이 날로 더 좋아졌고 하늘이 더 맑아지고 산이 더 푸르르며 물이 더 깨끗해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생태환경 보호의 재반 업무에 잘 관철함으로써 착실한 자세로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웅유한 청사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중앙사회사업부 반공청 림지 주임은 우리는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 학습 관철을 습근평 당 건설 사상 학습 관철과 긴밀히 결부시켜 중국 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는가를 깊이 이해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사회관리의 길을 뜻힘없이 견지하며 신흥 분야의 당 건설을 잘 틀어지고 기층관리에 대한 당건설의 인솔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힘을 모아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업무를 잘하고 서로 다른 사회 군체의 관심사와 요구를 총괄적으로 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 공산당 역사전람관 리종문 관장은 중국 공산당 전람관은 개관한 지 5년이 된다면서 그동안 광범한 당원 간부와 대중 그리고 외국 원수와 정계 요인들이 전람관을 찾아 중국 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는지 그 관건적인 비번을 찾았고 중국 공산당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경의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며 중국 공산당의 이야기, 신시대의 이야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의 이야기들을 잘 엮어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터전을 알심들여 정성껏 건설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신시대 새 노정에서 당의 역사적 과업을 실현하자면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이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계속 분발할 것을 요구하며 반드시 당의 기본이론, 기본노선, 기본방략을 견지하고 반드시 단단히 인민의 의지에 역사 위협을 창조해야 하며 반드시 전진의 길에 나타나는 위험 부담과 도전에 적극 대처하고 반드시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총서기의 다섯 가지 반드시와 관련한 명확한 요구를 솔선적으로 잘 관철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게으름 없이 분투하면서 고난과 위험, 풍당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대와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지속적으로 창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당풍정풍감독실 마참부주임은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단호히 관철 실시하고 사명 책임을 짊어지며 당의 우수한 특질을 발행하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를 게으름 없이 추진하며 부패를 저지를 용기도 방도도 생각도 없도록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고 당과 인민대중과 혈육적 연계를 긴밀히 하며 인민을 위해 분투하는 것을 돌출이하고 파리와 개미 탐호를 단호히 응징함으로써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가 기층으로 연장되고 대중신변으로 연장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외교부 아메리카 대양주사 제1당지부 서기이며 1처 처장인 팽배는 총서기가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의 타고난 국제주의 정서와 세계 대동을 추구하는 역사적 사명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세계 100년 변국이 가속화되는 배경에서 총서기가 제출한 글로벌 발전 창의, 글로벌 안보 창의, 글로벌 문명 창의, 글로벌 관리 창의가 뿌리를 내리고 점점 더 많은 국가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새 노정에서 우리는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 세계 중국의 지혜, 중국의 방안, 중국의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전국 여성연합회 조직부 양정부장은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잘 배우고 깊이 터득해 당 건설의 인솔 역할을 견지하고 여성 건공 개혁 행동을 잘 실행함으로써 억만 여성들을 단합 인솔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관심과 온정을 여성 자매들에게 전달하고 여성과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일과 실질적인 일을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공청단 주황 국제연락부 국제기구처의 정열처장은 총서기는 연설에서 전당은 청년들을 중시하고 관심하며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광범위한 청년들이 원대한 포부를 수립하고 시대의 중책을 과감히 짊어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청년들이 당의 말을 잘 듣고 단호히 당을 따르며 각 분야에서 계속 분투하도록 잘 이끌어야 합니다. 광범한 청년들이 새 노정에서 역사의 계수를 잘 달리면서 청춘으로 길을 닦고 리상을 빛내도록 해야 합니다.
1: 습근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군 설명회가 이를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열렸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습근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군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의 최신 성과를 전면적이고 계통적으로 반영한 권위 조작으로서 새 노정에서의 중국식 현대화의 리론과 실천을 생동하게 구현하고 중국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리념과 방안을 깊이 설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터키 수교 55주 년의 쯤에 양국이 현대화를 주제로 진행한 국정 운영 경험 교류는 정치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발전 전략의 접목을 추진하며 손잡고 현대화의 길로 나아가는 데 요청합니다.
0: 7일 훈장 수상자 왕의창은 올해 90세의 고령입니다. 18세 병영에 투신한 그는 두 차례 U, E형 고공정찰기를 격추하는 작전에서 큰 기여를 함으로써 1등 공을 세우고 두 차례 특별 진급을 했습니다. 제대 후에도 그는 공을 숨기고 60년이나 혁혁한 공군을 숨긴 채 평범한 일터에서 묵묵히 헌신했습니다. 90세의 제대군인 왕의창은 퇴직 전까지 안위성 소현의 원 백화점 부경리였습니다. 18세에 그는 소원대로 군에 입대해 항공병 전사로 됐습니다. 1958년 국가가 비밀리에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창설하자 왕의창은 공군 지대공 미사일 부대 2형 3단에 선발돼 미사일 조립과 산화제 보조 연료 주입 등 위험한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U-2는 미군의 최신식 고공정찰기로서 우리 영공에 자주 침입해 각종 핵심 군사 시설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왕의창은 U-2기가 고도 2만 3천m까지 비행하지만 우리 비행기는 1만 7천m밖에 오를 수 없고 고사포는 최대 1만 미터까지밖에 미치지 못해 적 정찰기를 격추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U-2기를 격추하려면 미사일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정찰기를 미사일로 격추해야 했던 왕의창을 비롯한 제1진 훈련생들에게는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길을 모색해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창은 당시 우리에게 다른 무기가 없었기에 나무로 미사일 모형을 새기고 플라스틱으로 모형을 만들어 가짜 조작 버튼으로 훈련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만 차례의 모의 훈련을 거친 왕의창은 부대 1급 기술 능수로 성장했고 드디어 강서성 상여로 파견돼 이후의 고공정찰기를 매복 격추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1963년과 1964년 왕의창이 소속된 제2형은 강서성 상여 복건성 장주에서 차례로 두 차례 이후의 고공정찰기를 격추했습니다. 뛰어난 전공을 세웠기에 왕의창은 1등공을 세우고 조기 계급 진급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1973년 왕의창은 19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지방으로 돌아와 소현 백화점에 배치돼 평범한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왕의창은 당의 정책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는 한 장의 벽돌과 같아 당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옮겨가겠으니 아무 의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 소현 백화점 동료 진구는 왕의창을 두고 그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 고집쟁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이를 그 무엇보다 중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대한 뒤 꼬박 45년 동안 왕의창은 자신의 전공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2018년 전국 퇴역군인 정보수집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야 그의 영웅적 업적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에서 공적을 세우고도 명예와 리익을 담담히 여기며 당에 충성하고 아낌없이 헌신한 그의 모습이 바로 구순로병이 써낸 가정과 국가에 대한 한 공산당문의 답안지입니다.
1: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신규 직업상해 보장 시범사업 노조 가입자가 2,990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전국 31개 성과 신강 생산건설병단에서 시범사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됐습니다. 화물차 운전사 장설동은 한 화물 플랫폼에서 주문을 받은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그는 화물 수송 과정에서 실수로 골절상을 입고 플랫폼 직원의 안내하에 보험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장설동은 병원 진료 증명서와 골절 영상을 제공하고 6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았다며 여기에는 작업 손실 비용, 영양 보상 등이 포함돼 1차적으로 카드에 입금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장설동이 누리는 보상은 바로 우리나라가 택배 배달원, 차량 호출 서비스 기사, 화물 운송 기사 등 플랫폼의 령활 취업 인력을 위한 직업 상해 보장으로 의약칭으로 신규 직업 상해라고 불립니다. 한시범 플랫폼 교배 시장 책임자 왕궁은 현재 교배 신규 직업상의 시점 보험 가입 금액이 2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왕궁에 따르면 현재까지 280만 명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했고 보상 사례는 2,800건을 넘었습니다. 신규 직업상의 추진은 운전사들의 걱정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직업상해 보장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1일에 시작됐으며 초량과 즉석배송, 동일도시 화물운송 세 가지 산업의 11개 플랫폼 기업이 17개 성의 모든 배송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해시는 직업상해 예방 비용을 규범화 관리에 포함시키고 직업상해 보장 서비스의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추진해 일회성 장애 보조금, 장애 수당, 생활 간호비 등의 지급에 대해 신청 면제 즉시 혜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북경시는 직업상해 보장처리 서비스에서 작은 상해 빠른 보상 모델을 도입해 경면 상해 사건에 복잡한 보상 절차와 높은 시간 비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북경시 산업재해 보험사무관리센터 고강은 은행과 업무 연계를 통해 급여 지급 빈도를 매월 3회에서 매일 1회로 높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작은 상해 사건의 평균 배상 시효가 10일로 단축됐습니다. 우리가 위탁한 상업 보험기관은 1대1 전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후 봉사인원들은 전반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산재보험사 부사장 겸 1급 손시원인 왕대는 신규 직업상해가 전국 31개 성과 신강 생산건설병단에서 전면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일부터 초량업종의 9개 플랫폼 기업을 시범 범위에 포함시키고 적속 배송 업종의 5개 플랫폼 기업을 시범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0: 러시아 대통령 보도비서 페스코프가 2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민간 목표를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우크라이나 군수기업, 연료, 에너지, 복합체 및 군용공항 등이 포함됐으며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무력부대 총참모부는 2일 우크라이나군은 당일 러시아 정유공장과 드론 창고 등 목표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우코였습니다.

0: 오늘은 말레이시아에서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는 인미피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의 결제 QR코드가 공식적으로 위챗페이에 접속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많은 쇼핑몰과 식당, 편의점에서 중국 관광객들은 휴대폰을 켜고 현지 결제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가 완료됩니다. 인민币 국경 간 소비와 결제 장면이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있고 해외 결제가 국내처럼 쉬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인민币 업무 설명회에서 기다린 인민币가 금융봉사와 국경 간 결제 분야에서 가져오는 또 다른 편리함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한 선박의 도리안과 팜유가 어떻게 국경 간 무역 결제를 완료할 수 있는지, 데이터 센터 투자 프로젝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경 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내외 기업들이 국경 간 무역에서 인민币 결제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말레이시아 국가은행 이크발 부총재는 행사에 참가할 때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무역 결제, 투자, 자금 운용 등 분야에 대한 말레이시아 링깃과 인민피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자국 통화 사용 경로는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환율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쌍무 무역에서 인민피 결제를 선택하거나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신에너지, 데이터 센터 등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서 국경 간 결제, 무역, 금융 등 인민피 금융 봉사 수요의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중국은행 오근 행장은 인민피 국제 사용 장면이 전통적인 무역 결제에서 공급망 금융, 국경 간 투자, 자산 관리와 글로벌 자산 배분 등 더 넓은 분야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가 료의한 데 따르면 말레이시아 중국은행은 최근 몇 년간 신용 부여, 국제 결제, 무역 금융 등 종합 금융 봉사를 말레이시아의 우수한 중국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말레이시아 국가 석유회사 등 현지 선도 기업들도 인민피 제품과 봉사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관련 금융 조치를 통해 해외 진출 중국 자본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민피의 국경 간 사용 장면이 중국 말레이시아 금융협력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고 중국 말레이시아 무역과 투자 금융협력에도 점점 더 많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 4분기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국경 간 인민피 업무 수불 금액은 1020억 원으로 동기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재무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말레이시아와 중국 간의 쌍무 무역에서 자국 통화 결제 비중이 2009년 약 1%에서 2025년 약 4분의 1로 증가했습니다. 이크발 부총재는 인민피 국경 간 결제 시스템 등 상호 연계 체계에 힘입어 말레이시아가 이미 현지 인민피 결제, 국경 간 인민피 송금, 역외 인민피 결제를 아우르는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기업의 국경 간 무역과 투자에 더욱 효율적인 기반 시설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성장이 양측의 장기적인 금융협력으로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두 나라의 화폐 금융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 통화 스와프, 인민피 결제 은행 설립, 국경 간 결제 기재 구축과 국경 간 결제 시스템 련계 등 통화 금융협력들이 구축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기자는 위챗페이 수락 표지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인민피 국제화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이 해외 여행 시 현금을 좋게 환전하고 휴대폰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것이고 기업에게는 편리함이 송금 절차를 줄이고 환율 위험을 줄이며 자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편의는 국경 간 소비 체험을 개선하고 또 다른 편의는 국제 무역과 투자 효율성을 높입니다. 비록 각기 다른 장면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는 공통적으로 중국 말레이시아 경제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인민폐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양국 간 경제무역 교류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는 인민폐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호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째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탄자니아 농촌의 농업 현대화를 지원한 중국 기업 관계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인해 한국에서 마이크로 소비 모델이 등장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령도 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이어 세 번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대에 어떻게 당의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할지. 습근평 총서기의 정체로운 론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5: 全党必须牢记，坚持党的全面领导是坚持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的必由之路。中国特色社会主义是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必由之路。团结奋斗是中国人民创造历史伟业的必由之路。 贯彻新发展理念，是新时代我国发展壮大的必由之路。全面从严治党，是党永葆生机活力、走好新的赶考之路的必由之路。这是我们在长期实践中得出的至关紧要的规律性认识，必须倍加珍惜。 始终坚持咬定青山不放松，引领和保障中国特色社会主义巍巍巨轮乘风破浪行稳致远。이는
0: 2022년 10월 16일 습근평 총서기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간 연설 내용입니다. 연설에서 인용한 청산을 꼭 잡고 놓지 말라라는 구절은 청조 시기의 문인이자 서화가인 정판교의 유명한 시 죽석입니다. 시 원문은 이렇습니다.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으니 뿌리는 갈라진 바위 틈에 끄덕없고 천만 번의 시련 속에 더욱 강인해지니 동서남북 부는 바람 무색하구나. 이 시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고 이해하기 쉽다고 할 수 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기반인 요가 사상과 일맥상통하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중화 문화에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해 중화 문명이 세계 고대 문명 중 유일하게 중단되지 않은 문명으로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역대 유가 학자들의 전승 보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우리는 공자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자는 밖에서 제후들을 설득하고 뇌이범자를 구홍시키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으며 리론을 세우고 교육과 문헌정비 작업을 다그쳤습니다. 그의 인생 경험은 바로 청산을 꽉 잡고 놓지 않은 가장 진실한 모습일 것입니다. 공자가 별세 후에도 공자의 제자들은 청산을 꽉 물고 놓지 않는다는 공자의 사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전국시대의 맹자, 순자, 당나라의 한유, 남송의 주희, 그리고 명대의 왕수인에 이르기까지 유가사상은 이러한 고대 성현들의 맥을 이어가며 시대와 함께 발전했고 끊임없는 돌파 속에서 자신의 왕성한 생기를 유지했습니다. 공자에서 정판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는다는 유가의 집권 주장을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는다는 유교 사상의 이론을 발전시킬 것인지, 어떻게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는다로 백성을 위해 복지를 도모할 것인지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송대의 유명한 리학가 장제는 천지를 위해 성의를 부여하고 백성을 위해 생명의 경지를 이끌어내며 중도 쇠퇴한 옛 성민의 학설을 이어가고 항구한 태평성세를 모색할 지어다 라는 세상을 놀려오는 내부들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실제로 유가학자들의 일관된 확고한 사명을 보여주며 바로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는다는 정신적 품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연설에서 청산을 꼭 잡고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관리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고대 성현들로부터 힘을 얻고 자신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단결분투하고 당을 엄하게 다스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거선이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 병어군은 습근평이 좋아하는 증거 제2부 대봉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령 도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6: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탄자니아 농촌이 농업 현대화를 지원한 중국 기업 관계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탄자니아 중부 도도마주 콩고고 마을 농민 사키의 생계는 강우량의 리듬에 따라 자주 변합니다. 우기가 제때 찾아오면 온 가족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우기가 늦어지면 기아가 그림자처럼 따라 붙습니다. 약 1,100가구가 있는 이 마을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관계시설이 부족하여 전통적인 농업 방식으로는 작물 생산량이 낮고 불안정했습니다. 특히 가뭄기에는 물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관계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오래된 마을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만 의존해야 했던 사키와 기타 마을 주민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논밭에는 중국철도 건설주식위원회사 동아프리카 회사가 건설한 관계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프로젝트 경리인 림숙량은 기자에게 6km 의주요수로와 9km 의지선수로 그리고 14km 의도로를 포함한 해당 프로젝트는 가로 세로 교차된 수로들로 효율적인 수로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계 용수를 열어 농지에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림숙량 경리는 이 프로젝트가 준공되어 가동되면 현지 농업이 완전히 자연 강수량에 의존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식 관계 농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원이 확보됨에 따라 현지 곡물 생산량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47세의 사키는 곧 완공될 관계 공정을 바라보면서 이미 풍년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계 공정이 가동되면 헥타르당 매년 쌀 30에서 50포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극심한 가뭄이 닥쳐도 최소 15포대 정도는 보장되어 집안의 식량과 수입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로젝트의 감독 측인 탄자니아 농업부 국가관계위원회의 현장 공정사인 바하티가 약 400헥타르의 토지를 관할하는 해당 관계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농업 현대화 과정에서 리정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비교적 발전된 중력식 인수 설계를 채택하여 기존의 양수관계 방식처럼 연료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1년 1 모작 재배 방식을 1년 2 모작 재배로 전환하여 토지의 종합 미용률을 대폭 높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건설은 농업 생산 지원 외에도 또한 현지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지역 청년들을 점차 기술 요원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토지 측량사 마얄라는 자기와 같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수로 측량과 측선, 공정 위치 설정 등 현대적 시공 기술을 능숙하게 익힌 그는 이 일은 자기의 수입을 늘리고 가족 생활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쓸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해주어 자기의 직업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하티는 이러한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는 법을 가르치는 현지 인재 양성 방식이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중국 건설자들이 공사를 마치고 인계한 후에도 현지 기술 노동자들이 일상적인 운영과 유지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탄자니아 정부는 국가 식량 안보를 위해 관계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 탄자니아 전국에서 건설 중이거나 복구 중이거나 계획 중인 관계 프로젝트는 총 780개에 달하고 관할 면적은 50만 헥타르를 초과했으며 총 투자 예상액은 약 5억 달러에 이릅니다. 콩고고 관계 프로젝트는 바로 탄자니아의 농업 현대화 국가 전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콩고고 마을을 걷다 보면 변화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맑은 물이 긴 수로를 따라 밭으로 흘러들고 희망의 씨앗이 서서히 싹 트고 있습니다. 여섯 자녀를 둔 사키의 눈에는 반짝이는 빛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기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것이라면서 안정적인 수확과 수입이 생기면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고 더 좋은 집을 지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인해 한국에서 마이크로 소비 모델이 등장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서울시에 사는 독거 청년 박지호는 이제 슈퍼마켓에 갈 때 1인분 과일, 채소 등을 고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더욱 풍부하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독거 인구 급증과 높은 통화 팽창, 소비 관념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간결하고 소액 고빈도를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마이크로 소비 모델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매일경제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독거 인구 증가가 소비 패턴의 승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독거 인구 집단은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소량 여러 번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국가 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1인 가구는 총 804만 5천 가구로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1%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주택 등 고정지출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1인 가구는 다른 소비에서 단일 지출 통제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물가 급등은 한국의 마이크로 소비 모델 부상을 추진했습니다. 한국 국가 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동기 대비 3.1% 상승하여 2024년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3월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2025년에는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가격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한국 소비자의 비율이 23.2%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kg 쌀의 평균 소매 가격이 8개월 연속 한화로 6만 원을 넘었습니다. 삼겹살 가격은 100g당 한화로 2,811원으로 동기 대비 약 13%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로 소비 모델의 부상은 한국 Z세대, 이를테면 199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출생한 젊은 층의 소비관념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소비를 할 때 더욱 신중해지고 쇼핑의 가성비를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한국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배경 속에서 Z세대들이 편의점이나 소상품 체인점을 자주 찾는 것은 그들이 예산 압박이 적으면서도 신선함과 만족감을 주는 상품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마이크로 소비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의 많은 상점들은 1인분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커피숍에서 출시한 작은 컵 빙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작은 컵 빙수의 가격은 정상 분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많은 한국 편의점에서도 소량의 즉석컵 식품을 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체인에서 출시한 한으로 3,000원에서 5,000원짜리 냉장컵밥과 1,500원짜리 소량의 즉석컵 수프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간의 매출은 동기 대비 각각 33.8%, 167.4% 증가했습니다. 한국인하대학 소비학과의 명예교수인 리은희는 한국 사회의 마이크로 소비 추세가 한층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경쟁 우세를 점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3: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성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최월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지능의 숲 심리건강자문센터 김향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향 원장님과 함께 스토리텔링 혹은 이야기료법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스토리텔링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3: 네, 스토리텔링이란

살다 보면 울고 싶은 날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내가 가진 듯이 그렇게 울고 싶은 날. 오랫동안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나의 아픔이 녹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네, 어디에도 마음 놓고 울 곳이 없고 어디에도 깊은 말을 토해낼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따뜻하게 바라봐줄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너그럽게 위로해줄 누군가가 그렇게 울고 나면 나란히 옆에 있어줄 것입니다. 네, 나의 아픔이 눈물로 전부 녹아내리지는 않겠지만요. 네, 분명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줄 거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믿음이 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울고 싶을 때에는 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쿠르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네, 그렇죠.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울고 싶은 날이 있죠. 네, 그래요. 우리는 참 많은 일들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부터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까지,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며 살아오는 거죠. 네, 혼자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던 많은 날들, 네, 마음이 아프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날들, 위로가 필요하지만 어떤 위로도 나를 토닥여줄 수 없었던 날들, 그런 날들을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딘가에 숨어서 혹시 아파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렇게 울어버리기에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졌나요? 다친 마음을 드러내기에 두려웠나요? 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보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슬퍼서 눈물이 날 때는 주르르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몇 번이나 울고 싶었던 것을 참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참지 말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분명 누군가가 따뜻한 어깨를 빌려주면서 네, 그 마음을 쓰다듬어 줄 겁니다. 네,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우리를 버티게 해주지 않을까요? 네, 김광현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빗속의 거리.

네, 여러분 날씨의 색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구름이 자욱히 깔린 어느 날처럼 내 마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속 설렘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는 그런 날. 햇살이 따사로운 날보다 흐린 날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내 스스로의 감정선을 풀어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흐리고 수산한 날에 마음이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에 겪었을 크고 작은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테니까요. 내 흐린 날에는 그다지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외로웠던 기억, 뭐 이별을 했던 기억, 내 고독의 잔상들이 내 우리 머릿속을 부유합니다. 그렇게 날씨의 색에 내 모든 신경이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분명 먹구름을 파헤쳐 보면 맑고 파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요. 네, 어떤 날은 회색빛이 난무하는 흐린 날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날씨의 색깔을 띱니다. 늘 화창한 색을 띤 사람을 만나면 유쾌하고 행복하지만요. 네, 흐린 날의 색을 띤 사람을 만날 때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동질감이 있습니다. 네, 술잔을 함께 기울이기도 하고 네, 묵묵히 각자의 생각에 빠져서 하염없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죠. 네, 참 공공버스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에는 다양한 날씨의 색깔이 숨어 있습니다. 못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줬으면 했어요. 어떤 기분인데?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요. 아이의 엄마는 피식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라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도 흐린 날이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네, 가끔 저도 장마철처럼 우울한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화창한 날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때의 상황과 기분, 장소에 따라서 수천 가지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늘 좋았던 날보다 흐린 날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요. 외로움을 참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감정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나이여서일지도 모르죠. 네, 물론 매일같이 흐린 날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날이 내 감정선을 건드리면 힘들지도 모르지만요. 네, 가끔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의 천국.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在此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